것에 마음이 급정거할 때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순간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못난 마음이네요. 아홉 가지나 고마운 게 있는데 그 하나에 모든 걸 확 다 끌어내릴 겁니까? 힘들고 불편해지는 순간엔 지금까지 끌고 온 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어떤 가림막도 다 걷어내니까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감사는 절대 기회가 없을 거예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여행 스케치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별거 아닌 일로 툴툴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면 참 그 스스로에게도 아우 너 좀 못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요. 순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여태 좋았던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거 좀 못난 것 같아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다가왔던 공짜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던 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싹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아홉 가지 좋은 마음이 뒤따라온 한 가지에 묻히게 하지 말고 들어오는 게 있었으니 나가는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어떨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원불교 이제 중 하나인 6.1대제인데요. 매년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에 맞춰서 대종사님과 역대 선조 및 일체 부모와 모든 생령들에게 합동 향례를 올리는 날입니다. 당연히 감사 생활이 바탕이 돼야겠죠. 우리를 있게 하는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3부니까 3부에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나 노래들 함께 해야 하는데 오늘 저희가 10시까지 2부까지만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시부터는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6.1대제 기념식이 있어서 저희가 10시까지 1, 2부만 방송을 할 거라서요. 사연을 오늘 한번 들어보고 참여하고 싶었는데 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문자 사연보다는 훨씬 길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잘 다듬어 볼게요.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이 여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긴 사연 남기기에는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프로그램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편지라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버들피리의 꿈 찾아가리,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나도 밤나무와 너도 밤나무는 모두 실제로 우리 땅에 사는 나무 이름이다. 식물학자들은 한 식물의 이름을 새롭게 정해야 할 때 접두어 나도와 너도를 종종 갖다 붙인다. 기존에 이름이 있던 식물과 생김새가 닮았거나 혈통이 같은 경우에 그렇다. 나도 바람꽃과 너도 바람꽃, 나도 개미자리와 너도 개미자리, 나도 양지꽃과 너도 양지꽃은 각각 바람꽃과 개미자리, 양지꽃에서 파생한 이름이다. 나도 밤나무는 국내 남부지방의 숲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나무다. 밤나무와는 전혀 다른 혈통인데 잎을 보면 왜 그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가 확 간다. 잎이 밤나무를 무척 닮았기 때문이다. 다만 잎만 밤나무를 닮았다. 초여름에 피는 꽃은 잎밤나무와 아카시나무 꽃을 섞어놓은 듯 뽀얗고 화사하다. 가을에 동글동글 붉게 익는 열매는 정원이나 공원에 즐겨 심는 남천을 떠올리게 한다. 너도 밤나무는 밤나무와 같은 혈통의 참나무과 식물이다. 여느 참나무류처럼 단단하고 굳은 열매를 맺는데 그 모양은 도토리같이 둥글지 않고 세모난 형태다. 국내에서 너도 밤나무는 오직 울릉도에만 산다. 19세기 말 울릉도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울릉도에 오기 전부터 알던 육지의 밤나무와 나도 밤나무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그래 너도 하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너도로 시작하는 따뜻한 어조의 말은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나와 너를 결속해 하나로 묶어주는, 어딘가에 연결돼 있으니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기가 어디든 힘내서 발붙이고 살라는, 누군가의 존재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을 지닌 그런 말.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함께 하셨고요. 자, 오늘 마음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허태임의 숲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일하고 있는 식물 분류학자가 쓴 산문집이고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식물 분류학자로서 일하는 풍경과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식물들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학자 하면 조용한 연구실에 앉아서 뭔가 그 표본을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만 저자가 일하는 현장은 그와 달리 때로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험준한 그냥 산속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책에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식물들을 추적하고 기록해서 자연을 복원해 나가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식물 분류학자답게 식물의 언어로 세상을 읽어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한 시선을 거쳐서 찔레꽃, 팽나무, 박주가리, 너도밤나무 같은 초목들이 생기롭게 되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책에는 직접 찍은 산과 식물들의 사진도 실려 있어서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사는 모습도 이 식물들을 통해서 또 비유를 해가며 여러 가지 깨달음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이문세의 시를 위한 시 전해드릴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으나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에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에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 일을 목전의 일만으로 단언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4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박남정의 사랑하는 사람아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지요. 라고 우산갈매기님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절기상 말고 우리 몸과 마음이 약간 받아들이는 계절로서 여름은 이제 6월부터는 진짜 여름이라고 쓰게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7586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상민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어느새 이렇게 더워졌네요 라고. 그러게요. 뭐 좀 하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고 어느새 옷차림이 달라져 있고 그런 느낌이죠. 황금박쥐님 어서 오십시오. 새롭게 6월의 첫날이자 한 주의 첫날이네요. 5월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과 내일은 강의가 있어서 2부 10시까지만 애청합니다 라고. 오늘은 함께 끝나게 됐네요. 그죠? 꾸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월요일 아침 출첵합니다 라고. 김선숙님 아침에 땀 한번 흘리고 차 한잔의 여유를 느끼고 있네요. 어느새 6월이에요. 세월이 나이대로 흐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즐기겠습니다 라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다들 뭐 알고 계시지만 빨라져도 그 정도가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두 배, 세 배 뭐 이렇게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이제 좀 더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걸 이제 알았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복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6월이 시작됐는데 한 달도 잘 달려봅시다 하셨어요. 네, 함께 손잡고 잘 가봐요. 자, 이번에 전해드릴 두 곡은 부녀들의 노래로 이름을 붙여볼까요? 네킹콜, 나탈리 콜이 함께하는 Unforgettable 준비했고요. 프랭크 시나트라, 낸시 시나트라가 함께하는 Something Stupid까지 두 곡입니다.

도광택님이 계절의 여왕 5월도 보내고 여름의 시작점 6월의 첫날 더운 것을 싫어하는 제가 5월을 잡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 더 더워질 테니까요. 그러게요. 아우, 그리고 벌써부터 뭐 늘 드는 얘기지만 또 올 여름 더위 유난히 예, 생각지 못할 정도의 뭐가 많다 그래가지고 또 벌써부터 겁을 먹게 돼요. 어쨌든 다 이겨나가야겠고 나가겠지만 건강관리 특히 다들 잘하셔야겠습니다. 6617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1102 쓰시는 분, 4791 쓰시는 분, 경민님, 또 바람구름님도 반갑습니다. 신림동 유리님도 오셨고요. 차미수님, 오늘도 상쾌한 시간을 맞이해보며 라고. 제리님은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처음 알았습니다. 재밌습니다. 초등학생 때 우리 반에 미영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김미영, 또미영, 어나더 미영. 아 진짜요? 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 선생님 되게 센스가 있으시네요. 근데 보통 왜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출석 부를 때 성이 같으면 뭐 김미영 1번, 2번 이렇게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그냥 누구 부를 때 큰 미영아, 작은 미영아, 뭐 안경 미영아 뭐 이렇게도 부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쵸. 저희 반에도 소영이가 3명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셋 다 다행히 앞에 성은 달랐어요. 그리고 키도 다 다르고 뭐 이래서 확실히 구분이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선숙님 신청곡을 준비해볼까요? 리오세이어의 모던 아킨스 전해드려요.

리오세의 모던 아이 캔 세이 전해드렸습니다. 7824 뒷분을 쓰시는 분도 아까 그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러다 얘도 쟤도 다 나오는 거 아니냐고. 너무 재밌으시네요. 자, 이번에는 1102 쓰시는 분의 신청곡 웨스트라이프 음성으로 You Lace Me Up 전해드립니다.

7363 뒷번호 쓰시는 분이 마음 따라 찾아온 이곳 원음방송 6월에도 자주 찾아올 듯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1102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해놓고 있고요. YB의 흰수염고래 준비해두고 있고 앞에서 잠깐 제가 안내를 해드렸지만 또 중간에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 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려야죠. 잠시 후 10시부터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6.1대제 기념식 생중계의 관계로 노래 하나 추억들은 오늘 1, 2부 10시까지만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 이 중계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YB의 흰수염고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원기 111년 6.1 대제식이 열리고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입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익산성지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되는 6.1 대제 기념식 실황을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오경석입니다. 6.1 대제는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날을 기념해서 대종사님 이하 모든 조상님들께 합동으로 향례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원기 28년 6월 1일 열반하셨습니다. 올해는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지 83주기 되는 해입니다. 오늘 6.1 대제는 개식과 입정, 교가제창, 심고, 묘위보고, 대종사 봉청 및 고축 찬송, 열위 봉청 및 고축 찬송, 일동 헌배, 독경, 일반 분향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기 111년 6.1 대제 기념식은 교화훈련부장이신 감산 이인성 교무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현장 함께하시죠.
1: 법맥과 주원 보본의 정성이 영원한 세월의 길이 유전되기를 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원 올리면서 6.1 대제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합니다.
0: 대중은 산란했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선정에 들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입정하시겠습니다.

0: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원불교 교가를 함께 부릅니다.
1: 원계 111년 6.1 대제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이곳 반백년 기념관에는 경산 상사님과 전산 상사님, 왕산 종법사님께서 임석하신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은 원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합니다. 현재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가 2장 원불교 교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하시죠.

0: 서신 채로 보훈의 정성과 추모의 마음을 담아 법신불 사은전에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1: 심고 시간입니다. 대중은 지금 추모의 마음을 담아 합장하고 심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심고를 올리시겠습니다. 심고는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법신불 사은전에 비는 것입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심고를 올리시겠습니다.
0: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1: 네, 다음은 묘위보고 순서입니다.
0: 묘위보고는 총무부장 성산 이상균 교무님께서 하십니다.
1: 총무부장이신 성산 이상균 교무님께서 오늘 합동향례를 받게 될 묘위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 원기 111년 6일 대제 묘위보고를 하겠습니다. 본자는 미국 총부를 포함하여 총 12,378위이며 별좌는 총 12,590위입니다. 본자 12,378위 중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 종사위 129위, 대봉도위 80위, 대호법위 82위, 전무 출신 436위 중 일좌이 251위, 이좌이 103위, 3좌위 47위, 4좌위 21위, 5좌위 14위, 거진 출진이 11,650위 중 일좌이 166위, 2좌이 1,644위, 3좌이 3,099위, 4좌이 2,701위, 5좌이 4,040위, 별좌 12,590위 중 대희사위 14위, 중의사위 311위, 소의사위 12,265위입니다. 원기 110년 명절대제 이후 추가 임묘자를 보고하겠습니다. 본자와 별자 추가 총 임묘자는 288위이며 9위는 좌위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임묘자 중 본좌는 244위가 임묘되었으며 별좌에 44위가 임묘되었습니다. 본좌는 종사위에 심타원 남공선봉 원정사, 융산 송천은 원정사, 안타원 임지한 원정사, 봉산 김현재 원정사께서 임묘되었습니다. 대호법위에 덕산 이덕화 정사, 균산 조용균 정사께서 임묘되었습니다. 전무 출신 일자위에 묘타원 고효근 정사, 다타원 박문길 정사, 지타원 박상윤 정사, 준타원 신종수 정사, 재타원 이삼덕 정사, 관산 이성관 정사, 소산 정성덕 정사, 부타원 최수원 정사, 인타원 태성실 정사께서 임묘되었습니다. 전무 출신 이자위에 자타원 유양순 정사께서 임묘되었습니다. 전무 출신 삼자위에 호산 박영호 정사께서 임묘되었습니다. 거진 출진 일자위에 정퇴교당 진타원 임현진 존영께서 임묘되었습니다. 거진 출진 이자위에 유엔 석포교당 명타원 설명선 존영회 40위가 임묘되었습니다. 거진 출진 3자위에 강경교당 곤타원 이원심 존영회 74위가 임묘되었습니다. 거진 출진 4자위에 광주교당 양타원 위양은 존영회 47위가 임묘되었습니다. 거진 출진 5자위에 강남교당 김동원 존영회 68위가 임묘되었습니다. 본좌 좌위 변경은 정퇴교당 옥타원 최보순 존영회 1위가 거진 출진 1자위로 좌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록교당 요산 김경전 존영께서 거진 출진 2좌위로 좌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제교당 창산 박창현 존영회 1위가 거진 출진 3좌위로 좌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로교당 박원국 존영회 2위가 거진 출진 4좌위로 좌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별좌는 중의사위에 강남교당 귀타원 이규천 조녀께서 임묘되었습니다. 소희사위에 강경교당 권타원 이원심 조녀회 42위가 임묘되었습니다. 별좌 좌위 변경은 강남교당 김동원 조녀께서 중의사위로 좌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11년 6일 대제 임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총무부장이신 성산 이상균 교무님께서 오늘 합동향례를 받게 될 묘위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종사 봉청 및 대종사전 고축 찬송이 있겠습니다.
0: 먼저 대종사 봉청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주례가 소태산 대종사 여려이라고 할 때와 이 미성에 응하소서를 하면 지뢰와 함께 경례하시겠습니다.
1: 대종사 봉청 시간입니다. 봉청이란 삼가 받들어 청한다는 뜻으로 영위께서 우리의 정성에 응하시도록 삼가 받들어 청하는 순서입니다. 중앙상주선원 예감이신 종산 성명종 교무님이 대종사 봉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3: 원각성존 대종사 소태산 여리

0: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다음은 대종사전 고축 찬송에 앞서 경산상사님과 전산상사님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1: 대종사 영유께서 우리의 정성에 응하시도록 삼가 받들어 청하는 봉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경산상사님과 전산상사님께서 불단에 오르셔서 분향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산상사님과 전산상사님께서 불단에 오르고 계십니다. 현재 보좌 교무님께서 향에 불을 피워 상사님께 전달하고 상사님께서 향을 올리고 계십니다. 대종사전 고축 찬송에 앞서서 경산상사님과 전산상사님께서 불단에 오르셔서 분향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 사은전 앞에 사배를 올리고 계십니다. 왕산중법사님께서 대종사전 고축을 하시겠습니다.

0: 6.1 대제를 맞이해 출가제가 전 교도들은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산 상사님과 전산 상사님께서 불단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1: 이어서 대종사전 고축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고축은 왕산 종보사님께서 올리십니다. 찬송은 성가 6장입니다.
0: 왕산 종보사님께서 불단에 오르고 계십니다. 대종사전 고축물은 대종사께 없어 구원검례의 서원으로 이 땅에 오시어 고행 끝에 진리를 깨쳐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교리로 우리의 공부길을 밝혀주심에 따라 법륜을 다시 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영원히 이 법을 봉대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 향을 피워 올리고 고축을
2: 대종사전
0: 하시겠습니다.
2: 고축문 원기 111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 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대종사 성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세상에는 도덕이 있으므로 사람의 정신이 개척되고 도덕은 부처님이 계심으로 밝게 드러나며 부처님은 또한 회상이 있으므로

세가 크게 어지럽고 창생의 도탄이 날로 깊어졌나이다. 그러한 위기에 당하여 대종사께 없어 구원근 내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어 어려서부터 비상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주의 대진리를 깨치고자 하사 온갖 정성을 바치시고 가진 고행을 닦으시어 스스로 도를 얻으신 후 고해 헤매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정신계벽이란 표어를 높이 외치시고 법신불일원상을 크게 드러내시며 삼학팔조와 사은사여의 원만한 교리로서 재생의세의 대업을 건설하시와 희미한 불의를 도로 밝히시고 휘려는 법륜을 다시 굴려주시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운이 길이 융창하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함에 따라 세계는 전부 일원의 극락으로 화하게 되었고 중생은 모두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옵나이다. 저희들은 다행히 숙세의 인연으로 일찍이 대종사의 법화에 귀의하여 한량없는 법은에 목욕하오며 영원한 장래의 길이 이 법을 봉대하기로 맹세하옵고 오늘 심향일주를 받들어 이에 보본의 정성을 올려니 대종사 성령이시여 하감하시옵소서.

0: 이어서 여리봉청 및 고축 찬송이 이어집니다. 먼저 여리봉청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각 여리를 봉청할 때와 이 미성에 응하소서를 할 때에 대중은 주례를 따라 경례합니다.
1: 오늘 6월 1일은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올해가 열반하신 지 83주기 되는 해인데요. 대종사님의 열반일을 기념해서 모든 교도들이 대종사님을 비롯해 모든 스승님과 조상님들 일체 생령전에 합동으로 향례를 올리는 날입니다. 대종사전 고축과 대종사 찬송가에 이어서 대중은 여리봉청 및 고축 찬송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하시죠. 보이하신 광행불사 화피대중 대봉도의 대호법이

아홉어 봉공 거진 출진 각등이.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되고 있는 원기 111년 6일 대제식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앙상주선원 예감이신 종산 성명종 교부님께서 강결히 봉청을 하고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봉청에 임했습니다. 이어서 종사위전 고축찬송의 순서입니다. 종사위전 고축은 교정원장이신 보산 나상호 교부님께서 해주시게 했습니다. 나상호 교부님께서 향을 피워 올리셨습니다.
1: 종사위전 고축문. 원기 111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일동은 재개하옵고 섬과 종사제의 성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일월이 대명하므로 만물이 영원한 생성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세상에는 성인이 이어나오시고 교화가 쉬지 아니하므로 중생이 영원한 정신의 양육을 얻게 되옵나이다. 오호라 도덕이 희미한 말법이기에 대종사께옵서는 새 세상의 새 회상을 창건하시어 재생의 새의 어른도로서 어둠에 쌓인 모든 생명에게 새로운 광명을 열어주시고 뒤를 이어 역대 종사 저희께서는 그 종통을 바로 전하시고 그 교회를 널리 밝히시어 한없는 세상의 불의를 더욱 빛내시고 법륜을 길이 굴리셨나니 그 얼마나 거룩하시나이까. 과거 불성의 유업은 대종사로 인하여 그 공덕이 다시 드러나고 대종사의 도법은 역대 종사 제의로 인하여 그 광명의 길이 전하게 되나니 이것이 곧 전성 후성이 서로 마음을 연하고 법을 이어서 사시의 순환과 일월의 대명같이 이 세상을 끊임없이 제도하는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옵나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임무를 맡으셨던 종사 제의께 없어 구원금 내 세우신 그 선과 수행은 그 얼마나 거룩하셨으며 중생 제도를 위하사 교화를 주재하실 때 그 정력과 수고는 또한 어떠하셨나이까. 법을 위하여 몸을 주신 정성은 창천이 길이 무궁하였고 이에 성인의 뜻을 계승하고 미래 공부인의 길을 열으신 공덕은 하해가 길이 양양하와 한갓 사량으로서 말씀 올리기 못하겠나이다. 저희들은 다행히 거룩한 여상에 참여하여 한량없는 법원에 목욕하오며 영원한 장래의 길이 이 법륜을 떠나지 않기로 맹세하옵고 오늘 심향 일주를 받들어 이에 법원의 정성을 올려오니 역대 종사 제위 종령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고산 나상호 교무님의 종사위전 고축에 이어서 대중은 성가 7장 종사위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종사위는 출가위 이상의 법위를 갖춘 분과 종법사를 역임한 분에 대한 총칭입니다. 출가위는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고 자타의 오를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는 삶을 사는 법력을 갖춘 법입니다. 성가 함께

0: 이어서 대봉도 대호법전 고축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1: 네, 대봉도 대호법전 고축 및 고축 찬송 순서입니다. 고축의 감찰원장이신 선타원 오정도 교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 대봉도 대호법전 고축문. 원기 111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대봉도 대호법 제위존영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사람은 영육의 쌍전이 아니면 능히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회상은 이사의 병진이 아니면 능히 완전한 교화를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생의세의 거룩한 회상이 열릴 때에는 반드시 교화를 주재하는 법의 주인이 있는 동시에 그 교화를 널리 선양하고 법을 크게 호위하는 사업의 주인이 있어서 이사 양면에 동일한 힘으로써 그 회상의 위신을 너른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고금의 통례이온바, 우리 회상에서는 대봉도 대호법 제위께서 그 대임을 행하셨나이다. 특히 본교는 그 유래가 당시의 세력이 있는 가문에서 시작한 바가 아니었으므로 처음 건설에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일반 사회의 신용 토대가 심히 박약한 당시에 심신을 위해 다 바치신 창립의 고생이 그 얼마나 많으셨사오며, 본교의 발전 시대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시대가 아니므로 회상의 기구가 심히 복잡한 가운데 교화와 사업을 두루 널리 진흥하신 그 역량이 또한 얼마나 크시었나이까. 제위께서는 수겁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우리 회상에 출연하시어 이와 같은 대법훈을 세우셨으니 제위의 공덕은 태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어서 우리 회상의 도운을 따라 한없는 세상에 길이 지혜와 복록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나이다. 저희들도 다행히 이 거룩한 회상에 참여하여 끼치신 은혜에 목욕하오며 성스러운 이 사업을 길이 계승하옵기로 맹세하옵고 이에 감사의 정성을 올리오니 대봉도 대호법 제위 존영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선태원 우정도 교부님께서 대봉도 대호법전 고축에 이어서 대중은 성가팔장 대봉도 대호법 찬송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봉도 대호법은 원불교 발전을 위해 공부와 사업에 큰 업적을 쌓아 그 성적이 특등에 해당되는 분들께 수여되는 법의 훈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출가 교도는 대봉도, 재가 교도를 대후법이라고 합니다.

0: 이어서 전무출신전 고축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고축은 교화부원장 겸 교육부장 상타원 이문성 교무님께서 올립니다. 찬송은 성가 9장입니다.
1: 이어서 전무출신전 고축 및 고축 찬송입니다. 교화부원장이신 상타원 이문성 교무님께서 고축을 해주시겠습니다.
2: 전무출신전 고축문 원기 111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 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전무 출신 각 등이 졸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이 세상은 성인이 아니면 능히 중생을 제도하지 못할 것이요 성인은 또한 진실한 동지가 아니면 능히 그 회상을 건설하지 못하나니 진실한 동지는 곧 회상의 중심이요 제도의 문호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룩한 회상이 열리고 훌륭한 법이 전해질 때에는 반드시 보필지사와 신복지인이 성인을 받들고 계속 출세하시어 마음을 연하고 기운을 합하여 악도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병든 세상을 길이 치료하였나니 제위께서는 옛날 회상의 인연으로서 또한 이 세상에서 대종사의 법을 받들고 혹은 건설시대에 혹은 수성시대에 각각 인연을 따르고 기회에 응하시어 이 대도 사업에 직접 전무하실 때에 자신의 영욕과 사가의 흥패는 불구하시고 오직 순일한 정성으로서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천신만고와 역경난경을 당할지라도 이를 감내하시고 초월하시며 혹은 동 혹은 서와 혹은 추위 혹은 더위에 정신을 태우고 땀을 흘리되 이를 의무로 알고 낙으로 여기시어 무아봉공의 대의를 끝까지 다하셨으니 전무 출신으로서 일심동력하신 제위의 결합이 아니시면 이 회상을 어찌 건설할 수 있었사오며 비록 건설은 하였다 할지라도 어찌 오랜 세월에 계속 발전을 볼 수 있었사오리까. 제위의 일단 정성은 천지도 가히 감동할 만하고 빛나는 공덕은 1월이 길이 광명하옵나이다. 저희들도 다행히 이 거룩한 회상에 참례하여 끼치신 은혜에 목욕하오며 성스러운 이 유업을 길이 계승하기로 맹세하옵고 이에 감사의 정성을 올리오니 전무 출신 각 등이 존영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1: 상담원 이문성 교무님께서 전무 출신전 고축을 해주셨고 대중은 성가 9장 전무 출신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무 출신은 원불교 출가 교역자를 뜻합니다. 원불교 교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 노력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원불교의 출가 교역자를 총칭합니다. 전무 출신 찬송가

0: 이어서 거진 출진전 고축 찬성을 올리겠습니다. 고축은 공익복지부장 시타원 문수영 교무님께서 올립니다. 찬송은 성가 10장입니다.
1: 거진 출진전 고축문. 원기 111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일동은 재개하였고 삼가 거진 출진 각 등이 종년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세상의 재불재성은 진실한 신자가 아니면 능히 회상을 구성하지 못하나니 진실한 신자는 곧 회상의 바탕이요 기본이옵나이다. 오라 천운이 다시 밝을 즈음에 있고 세상을 올바르게 다시를 도가 다시 열릴 시기에 당하여 천하의 인심이 크게 어지럽고 말세의 물결이 오래 거칠던 그 위기에 대종사께 없어 고해에 헤매는 모든 중생을 건지고자 정신겨백의 큰 이상과 재생의세의 새 도덕으로서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나 당시의 성인을 아는 이 극히 드물었고 정법을 믿는 이 또한 많지 아니하여 해상의 토대가 아직 서지 못한 그때에 제육계 없어 일찍이 숙세의 인연으로 남 먼저 참여하여 이 교법의 독실한 신봉자가 되고 이 사업의 진실한 협력자가 되시어 이 회상의 토대를 차차 완전히 쌓으셨으며 뒤를 이어 오랜 세월에 끊임없이 계승하여 혹은 정신으로 혹은 육신으로 혹은 물질로 처지와 환경을 따라 직접 간접으로 이 회상의 사업 발전에 각각 그 정성을 다하셨으니 제위께서는 이른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요 세상의 보살로서 몸은 비록 진세에 처하였으나 정신은 항상 법계에 자제하시고 생활은 비록 한 가정에 있었으나 사업은 매양 공도에 나타내시와 영원한 세상에 이 회상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제위의 공덕은 산이 높고 물이 깊어서 본교의 도운을 따라 그 복덕이 또한 무량할 줄로 믿나이다. 저희들도 다행히 거룩한 이 회상에 참여하여 끼치신 은혜에 목욕하오며 성스러운 이 사업을 길이 계승하기로 맹세하였고 이에 감사의 정성을 올리오니 거진 출진 각 등이 존영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2: 공익복지부장실 시타원 문수영 교부님의 고축에 이어서 대중은 성가 10장 거진 출진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진 출진은 원불교회 재가 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에 노력하여 교단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은 비록 한 가정에 머물러 있으나 늘 공도 사업에 앞장선 분들입니다. 성가 10장 거진 출진 찬송가

0: 이어서 보통 출가 제가 교도전 유령문을 올리겠습니다. 유령문은 문화사회부장 아타원 이명아 교무님께서 올립니다. 찬송은 성가 18장입니다.
1: 보통 출가제가 교도전 위령문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사회부장이신 아타원 이명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 보통 출가제가 교도전 위령문. 원기 111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보통 출가교도 보통 제가교도 제2영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성인의 말씀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몸을 얻기가 어렵고 둘은 결함 없는 몸을 얻기가 어렵고 셋은 부처님 회상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시었는데 제이께서는 다행히 숙세의 인연으로서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우리 회상을 찾으시어 혹은 전무추신의 귀중한 발언으로 출가하시고 혹은 일반 교도로 제가하셨사오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 오니까. 그러나 유감되는 바는 어떠한 환경에 지배되거나 무슨 사정에 구애되시어 전무추신 등내와 거진출진 등내에 참여하여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하고 한갓 보통 교도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저희들 후생으로서도 또한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하오나 제이께서는 돌아오는 시일에 출세하실 기연이 많으시고 우리 회상은 영원한 장래의 길이 제도의 문을 열 것이오니 과거에 미숙하던 그 마음을 다시 챙기시고 미진한 그 사업에 더욱 분발하시어 걸음걸음의 신성의 힘을 쌓으시고 세상 세상의 실제 공을 드러내시어 훌륭하고 거룩한 전무추신과 거진 출진으로서 길이 이 법연에 즐기시기를 비옵나니 보통 출가교도 보통 제가교도 제2영령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1: 이명아 교무님의 출가제가 교도전 위령문에 이어서 대중은 성가 18장 불자야 듣느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가제가 교도는 원불교와 인연은 맺었지만 어떠한 사정 때문에 공부와 사업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해 법의 족보인 법보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분들을 말합니다. 성가 함께 하시죠.

0: 이어서 희사이전 고축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고축은 국제부장 공다원 사영인 교무님께서 올립니다. 찬송은 성가 11장입니다.
1: 희사위전 고축을 함께 하겠습니다.
2: 고축문 원기 111년 6월 1일에 저희들 규도 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대희사 중희사 소희사 제위졸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대해 장강도 근원이 있어서 끝없이 넓은 물결을 이루는 것이요 태산 교악도 조종이 있으므로 끊이지지 않는 산맥을 이루었나니 대도가 창설되고 법회가 길이 유통된 것은 실로 희사 제위께서 성자를 교단에 보내시어 대업을 원호하신 거룩한 공덕에 근원한 것이옵나이다. 희사 제위께 없어는 일찍이 재생 의세의 대의를 생각하시고 대종사 이하 역대 재성 재연 등 성자를 낳으사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기르고 가르친 후 본교의 희사시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주사의 지혜 등불을 잇게 하시고 진리의 현묘한 바람을 계승하고 크게 떨치게 하셨으니 만일 희사 제유의 공덕이 아니시면 오늘날 우리 회상의 광명이 어찌 너른 세상에 드러나며 저희들이 어찌 성스러운 구제를 받게 되었사오리까. 그러므로 대종사를 비롯하여 대원종사, 원종사, 종사 등 현성을 생육희사하신 제위에게 대희사, 중희사, 소희사의 준위를 올리고 후손 만대 이르도록 본교의 조상으로 길이 봉대하오며 오늘 심양 일주를 받들어 이에 보본의 정성을 올리오니 대희사, 중희사, 소희사 제위 존령이시여 주감하시옵소서.
1: 국제부장이신 공타원 사영인 교무님께서 희사위전 고축을 해주셨고 대중은 성가 11장 희사위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희사위는 전무 출신 부모님들의 열위를 말합니다. 자녀가 열의 위에 오르면 대희사위, 출가 위에 오르면 중희사위, 법강 항마 위에 오르면 소희사위에 임묘됩니다. 성가 11장 희사위 찬송가 함께하시죠.

0: 이어서 일반 분모 선조 제2전 고축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고축은 기획실장 경산 양명일 교무님께서 올립니다. 찬송은 성가 47장입니다.
1: 일반 부모 선조전 고축을 함께 하겠습니다.
2: 원기 101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일반 부모 선조 제2 존영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오호라 제2 존영이시여, 지금 어느 곳에 계시오며 무슨 업을 행하시나이까? 삼천세계의 넓은 국토에 부처님 국토가 가장 높고 구류 중생의 많은 유에 사람의 몸이 제일 귀하며 오욕 번뇌 세도 가운데 수도의 길이 가장 광명하오니 제위 존영이시여, 지금 수도의 길을 찾으셨나이까? 혹은 아직 탄진치 세계에서 고를 받고 계시나이까? 생각하오면 추운 간모의 정회 때를 따라 간절함을 금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제위 존령을 다 일반 부모 선조위로 받들어 오늘 대제 합동 향례하는 동시에 영원한 세상의 완전한 천도를 공동 축원하오니 제위 존령이시여, 저희들의 이 미성에 감응하시고 부처님의 이 법문에 목욕하시와 하루속히 불토에서 인도를 얻어 다 함께 수도에 정진하시와 삼세의 업장을 누기시고 청정한 차성을 회복하시어 반드시 불가를 성취하시며 길이 길이 불현 따라 다시 만나고 또 만나서 영원한 세상에 이 법에 의지하여 함께 즐기시기를 비옵나니 일반 부모 선조 제의 존령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1: 기획실장이신 경산 양병일 교무님의 일반 부모 선조전 고축에 이어서 대중은 성가 47장 열반기념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부처님의 법운에 힘입어 수도 정진하고 불과를 성취하기를 바라는 내용의 고축과 찬송입니다. 성가 47장 열반기념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성이와 생령이 쩐 분향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도원에 정향 중인 교단의 원로 대표, 수의단의 양중앙단원, 그리고 후손 대표 순서로 분향이 진행됩니다. 대중은 성가 75장 삼동윤리가를 부르겠습니다. 먼저 교단의 원로 대표

교모님, 중앙 남자 원로원의 미산 장도영, 영산 김상희, 월산 조원호 원로 교모님, 동산 여자 원로 수도원의 수타원 고진양 원로.

네, 이어서 수의단의 상임중앙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선산 탁중훈 교부님, 수의단의 중앙 경탁원 이경렬 교부님께서 분양을 해주시겠습니다.

0: 성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대중은 성가 75장 삼동윤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단회 상임중앙 선산 박중훈 교무님과 수의단회 중앙 경타원 이경렬 교무님께서 분향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중은 성가 75장 삼동윤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산 박성종 교도님과 성산 박성태 교도님이 대표로 분향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6.1 대제일을 맞이해서 출가 제가 전 교도들은 새 시대 새 부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법의 법등을 밝혀주신 대종사님 성령전에 감사를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이해식에 임해야겠습니다. 현재 운산 박성종 교도님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분향을 해주고 계십니다.

0: 오늘 대제를 마친 후에는 두 분의 상사님을 모시고 참배가 이어집니다. 기념관 중앙 출입문을 이용해서 영로전, 대종사 성탑, 대산종사 성탑순으로 참배를 할 예정입니다.
1: 참배에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제배에 올립니다.
0: 일동 헌배 순서입니다. 대중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1: 대중은 자리에 앉습니다. 독경합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0: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월음방송 애청자분들께서는 일체 생명의 모든 서원이 이 서원 안으로 돌아와 참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일원

0: 대중은 상가 118장 대종사 영모가 거룩하시다.
1: 6일 대제는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날을 기념해서 대종사님이야 모든 조상님들께 합동으로 향례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중앙총부 6일 대제 기념식 실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대종사님이야 선영 제위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뜻깊은 6일 대제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가 118장 거룩하셔라 우리 대종사. 대종사 영모가 들으시면서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전해드린 원기 111년 6일 대제 기념식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진문진, 기술의 구명성, 윤원호, 김원일, 진행의 오경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원불교 중앙총부 반민영 기념관에서 진행된 원기 111년 6.1대제 기념식 생중계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원불교의 6.1대제일입니다. 6.1대제는 명절대제와 함께 원불교 2제 가운데 하나로 매년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재불재선과 부모, 선조, 일체의 생명을 추모하는 향례를 올리는 날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 세상을 밝혀주셨던 대종사님과 성현들의 뜻을 받들어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게 되는 오늘, 추모의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1일 월요일, 6일 대제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첫 곡으로 창작성가 사랑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원불교 중앙총부 반민련 기념관에서 원기 111년 6일 대제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대제는 대종사님을 비롯한 원불교의 모든

모든 조상님들과 삼세의 모든 성년 및 일체의 생명을 길이 추모하며 추원 보분의 예를 올리는 자리고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설령여리를 영무전에 공동향례해 모든 교도로 하여금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바치고 위의를 갖춰 법계 향화가 한없는 세월에 길이 유전되기를 기원하는 제례입니다. 중앙총부에서 거행된 원기 111년 6.1대제 기념식 실황은 오늘 저녁 7시 원음방송 TV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그리워라.

언젠가 나에게도 생애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다음 생으로 건너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정도 병이다. 생각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사람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참 다양하기도 하다. 이름하여 유언장. 유언장이 어떤 것인가?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터 시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 진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가 생전에 다 전하지 못한 온 마음을 담는다. 육신이 없어지게 생겼으니 온전한 육신을 가진 누군가가 내가 못다한 일을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는다. 이렇게 나의 유언장에는 가장 진실된 나의 마음과 가장 간절한 나의 소망이 담기게 될 것이다. 유언장을 읽을 그 누군가는 유언장을 쓰고 있는 그 순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비 교무 시절 대종사님 추모담을 하시는 선진님이 많이 부러웠다. 얼마나 복이 많으면 새 부처님이신 대종사님을 그렇게 가까이 뵐 수 있었을까. 나도 대종사님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까지는 아니어도 눈시울이라도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의 대종사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신심과 실행의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6월이면 서둘러 수양길 떠나신 대종사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것이 가장 걱정되셨을까를 짐작해보려 한다. 다시 한번 부처품을 가슴으로 읽는다. 부처품이 대종사님의 유언장이라 생각해본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는 말씀이나 내가 이제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하니 내가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 잡으라는 법문을 읽으며 내가 부러워하던 선진님들의 마음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했던 애틋한 심경을 알 것도 같다. 드디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일이 생기고 있다. 육신으로 뵙지 못할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을 가슴으로 만나야 할 6월이다. 삶에 숙제가 생기면 이럴 때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법문 속에서 답을 찾아 해결해보자. 그리고 만일 내가 유언장을 남기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내가 남긴 유언장을 읽게 될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성실해질 법도 하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안혜연 교무님의 글, 대종사님의 유언장 만나봤고요. 이어서 박혜경 꽃신속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원기 11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의 교단과 기관에서 석존성탄절 경축기념식이 봉행됐습니다. 원불교 익산성지에서도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원기 111년 석존성탄절 기념식을 거행했는데요. 석존성탄절을 기념하는 경축가가 울려 퍼지고 대중은 인류의 큰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며 청정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과 대종사님께서 세우신 새 회상의 깊은 연원을 짚으며 거룩한 도운이 전 세계로 널리 융창하기를 염원했습니다. 설법에 나선 김효철 교무는 운명의 전환기 속에서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 특히 팔만 대장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용심법이 고 치대를 치유할 대도정법임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정토 원음 중창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며 성자 탄생의 기쁨을 한층 더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지구촌과 한반도 곳곳에서도 자비의 등불을 켰는데요. 익산 성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교구와 교당에서 다채로운 석존성탄절 경축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교도들은 물질 개벽을 넘어 정신 개벽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며 거룩한 성자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0일 원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화와 교육에 앞장서온 원광대학교가 올해로 뜻깊은 개교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원광대학교에서는 왕산 종보사님을 초청해 대법회를 봉행했는데요. 둥근 빛으로 이어온 80년의 역사를 축하하듯 원광대학교 교정이 스승님의 은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법석에 모인 원광학원 구성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왕산 종보사님을 환영했는데요. 법신불전 헌배와 기도에 이어 원광대 박성태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4일 선포된 통합 원광대학교 원년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선진들의 위범망구 위공망사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의 성과를 전하며 앞으로 오직 하나뿐인 유일학림의 꿈을 실현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설법을 통해 고향인 익산에서 태어나 지난 70년간 원광대의 발전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깊은 인연이 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특히 원기 31년 양철집 두 채로 시작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유일학림 1기생 졸업식 당시 정산종사님의 훈사를 직접 소개해 주시며 물질 개벽의 시대에 원광의 참뜻을 새롭게 가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왕산 종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친필과 기념품을 나누며 다가올 원광의 미래 100년을 향해 공심과 진실로 합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1박 2일간 영산선학대학교가 주최한 제7회 영산 대선원 글로벌 스테이가 상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탄생하시고 구도하신 근원성지 영산에서 외국인 교도들이 진리를 향한 간절한 구도의 땀방울을 흘렸는데요. 영산 글로벌 스테이는 원불교 성지 방문을 염원하는 외국인 교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 훈련입니다. 참여 성객들은 예비 교무들과 일과를 함께하며 출가자들의 삶을 체험했는데요. 주로 정기훈련 11과목과 대종경 4경, 성지순례와 같은 교법적 프로그램과 명소 탐방 같은 힐링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원불교의 뿌리를 직접 체험하고자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긴 만큼 성객들의 프로그램 참여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매일 진행된 11과목과 강연 외에도 익산성지 순례를 통해 성객들은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부터 이어온 옛 건축물과 성탑이 있는 영모동산을 둘러보며 성지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인솔 교무진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들으며 성객들은 원불교의 역사와 교리를 한층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지 순례의 마지막 순서로 왕산 종보사님을 만나 뵌 성객들은 각자의 공부담을 정성껏 전했는데요. 왕산 종보사님께서는 성지에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참된 마음의 고향을 찾기를 바란다며 이를 삶의 현장에서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삶이 영원히 행복하고 나 한 사람의 행복으로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아프리카에서 영산 글로벌 스테이에 참석한 원신상 교도는 맑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배웠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원법 등 교도는 이번 스테이는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고 더 많이 걷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원중화 교도는 원불교가 탄생한 환경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다며 성지를 직접 찾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성객들을 인솔한 송상진 교무는 성객들은 영산에서 바쁜 일상을 벗어나 천천히 살아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다며 편안함과 행복함, 소태산 대종사님과 깊은 인연을 체감한 이들이 주위에 다시 그 감동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위클리 원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이런 세계로

0: 원불교 알림 체크.
1: 오는 6일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소 명상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마음토닥 청년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명상 행사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부산 울산교구로 문의 바랍니다.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에 참배객들을 위한 봉공행사가 서울과 대전의 현충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교구와 대전 충남교구는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후손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공자 가족들과 참배객을 위한 공양을 통해 공도자 숭배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가 문의는 서울교구와 대전 충남교구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마음과 인연의 도량으로 깊게 뿌리내린 원불교 부산 울산교구 금정교당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함께한 50년을 넘어 함께할 50년, 더 나아가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인데요. 오는 7일 오후 2시 금정교당이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진행합니다. 영산 백광문 원광대학교 부총장의 설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은혜로운 법향 가득한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2: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3: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추모는요, 슬퍼하기보다는 그리워하고 기억한다는 말에 더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담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6월 1일 오늘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역대 선지님 그리고 조상과 일체 부모 모든 생명들을 생각하고 추모하는 동시에 은혜에 보은하는 뜻을 되새기며 합동 향례를 올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선지님들이 남겨주신 넉넉한 마음과 발자취를 되새기는 뜻 깊고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기분 좋은 12시 추모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찬이의 그리움.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김희원입니다. 조금 전 오프닝에서 추모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6.1 대제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선지님들의 법문과 은혜를 가득 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정성을 바치고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가르침이 한없는 세월에 길이길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다비치의 기억해.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다비치의 기억해줘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나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한글로 원음 방송 치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12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실 때는요,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기분 좋은 12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리노 승민 IN의 Start, 박보검의 On My Way.

니노 승민 아이엔의 스타트, 박보검의 On My Way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6월의 첫날 언제나처럼 찾아온 계절이지만 6월은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울림이 전해지죠. 아마도 추모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이마시는 시원한 초여름의 공기,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평범한 대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눈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겠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그 감사함을 이번 6월만큼은 마음 깊이 기억하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이 땅 위에서 오늘 하루를 더 가치 있고 다정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추모일지도 모르겠어요. 1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넘어가 있을 텐데요. 1부 끝곡으로 솔라의 아름다운 강산 띄워드릴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나 스무 살 적에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요즘 낮에는 제법 더워서 시원한 음료수를 자주 찾게 되시죠. 하지만 당분 가득한 음료 대신 우리 몸이 진짜 반기는 천연 수분 충전소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제철 식재료라 싸고 맛있는 아삭아삭한 오이인데요. 오이는 95%가 수분이라 갈증 해소에 최고고요.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과 붓기를 쏙 빼준다고 합니다. 비타민도 가득해 지친 하루에 활력을 주죠. 칼로리 걱정도 없으니 그야말로 여름 길목의 보약이에요.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불 없이 5분 만에 만드는 초간단 요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오이탕탕인데요.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비닐봉지에 오이를 넣고 방망이로 탕탕 두드려 깨트린 뒤 손으로 툭툭 쪼개주세요. 여기에 설탕 한 큰술, 식초 두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참기름과 소금 약간만 넣고 조물조물 버무리면 끝! 칼로 써는 것보다 양념이 쏙쏙 배어들어서 정말 새콤하고 시원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청량한 오이향 가득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이처럼 시원한 여름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김아름의 여름의 시작.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김아름의 여름의 시작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바로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려요.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김장훈의 달려라 달려.

마시타 밴드의 돌멩이 김장훈의 달려라 달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뇌가 번뜩이는 시간이죠. 넘어보자 다섯 곡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써니의 두근두근 곡과 함께 3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명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설성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르기를 유과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설성하는 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해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인연에 끌려 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6장 말씀.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연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이무진의 여름 인사.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개 가볼까요? 달 자전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까지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고개는요. 제라늄 화분. 달 자전거와 제라늄 화분. 아, 눈치 백단인가 봐요. 저는 정답! 이라고 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느낌이 팍 왔다 싶으면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답과 신청곡을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띄워드렸습니다. 자,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곡에 달 자전거, 두 번째 곡에 제라늄 화분 나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곡에는요, 마이클 잭슨의 Someone in the Dark가 나왔고요. 이어서 네 번째 곡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아, 뭐 이거 다 드렸으면 정답이 확실해졌을 것 같긴 한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이쪽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마크 투베의 시작의 아이, 카더가든의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마크투베 시작의 아이 카더가든에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네 번째 곡에까지 갔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곡에 달 자전거고요. 두 번째 곡에는 제라늄 화분입니다. 세 번째 곡에 마이클 잭슨의 Someone in the Dark 그리고 네 번째 곡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에는 아유, 이 정도 내드렸는데 진짜 모르시면 이건 정답을 모르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곡에는 외계인 여기까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주얼리의 One More Time.

주얼리의 One More Time 듣고 왔습니다. 아, 첫 번째 고개가 달 자전거, 두 번째 고개가 제라늄 화분, 세 번째 고개가 마이클 잭슨의 Someone in the Dark, 네 번째 고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다섯 번째 고개가 외계인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E.T.가 정답이었어요. 달 자전거는 영화 E.T.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명장면이죠. 주인공 엘리어트가 자전거 바구니에 E.T.를 태우고 하늘을 날아갈 때 거대하고 아름다운 보름달을 배경으로 자전거 실루엣이 지나가는 바로 그 장면. 힌트로 그래서 달 자전거를 드렸고요. 두 번째 곡의 제라늄 화분은 영화 속 E.T.는 식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있었죠. E.T.의 건강 상태에 따라 화분의 제라늄 꽃이 시들기도 하고 또 살아나고 회복되면 시들었던 제라늄 꽃이 활짝 피어나며 기적을 암시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드렸고 세 번째 마이클 잭슨의 Someone in the Dark는 E.T. 오디오북 수록 음반 나레이션을 맡았으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Someone in the Dark였어요. 그래서 이 곡을 내드렸고 네 번째 곡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헐리우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커리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원한 대표작이 바로 이 영화 E.T.였죠. 다섯 번째 외계인 영화 제목인 E.T.의 플레임 더 엑스트라 트레스트리얼 자체가 지구 외의 존재, 즉 외계인을 뜻하는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다섯 분은요.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오늘 날짜 선곡표에 올려놓고 개별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으로 산울님의 외계인 ET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에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못자리를 해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 같으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5장 법문입니다.

0: 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놈 아무리 없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룸아물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인피니트의 백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비스트의 픽션 띄워드립니다.
2: 기억해줘 네 서랍 속에

인피니티의 백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비스트 픽션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시회 소식도 있어요.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회,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7전시실이고요.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전시회라고 써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K씨의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경서예지의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K씨의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경서예지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6월 1일 새로운 달의 첫날이라는 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분 좋은 시작을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지쳐있던 마음은 지난달에 슬쩍 묻어두고 이번 6월에는 초록색 잎사귀들처럼 싱그럽고 생기 넘치는 일들만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의 첫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릴게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어릴 때는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김수희의 노래입니다. 잘 있나요, 모모씨?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어릴 때는 하늘은 왜 파래요? 개미는 어디로 가요? 등등 질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어떻습니까? 점심은 뭐 먹지?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더라? 뭐 이런 생존형 질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의 재미를 놓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 질문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 합니다. 나른한 오후 다정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박상철 시작이 반.

0: 안녕들 하십니까? 아, 나 거시기 이장이요. 네. 오늘도 내가 참말로 그 거시기역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전하려고 그래요. 예, 거시기 무엇이냐면은 시각장애인 수험생 곁에서 시험 내내 곁에 계시는 대필 봉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 아신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시험 보는 동안에 옆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읽어드리고 수험생이 말하는 답을 대신 써드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분들이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거시기 하더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긴장되는 순간에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또 얼마나 거시기하게 든든하겠냐 이 말이요. 예, 누군가의 눈과 손이 되어주는 거시기한 분들이 있어서 참말로 거시기하다 이 말이요.
1: 사랑아 내 사랑아 염수연 류기진 사랑도 모르면서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요 맛보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김세림의 화끈한 사랑입니다. 김경자 씨, 오늘 첫 번째 출제하셨네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6월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한 방송을 또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세림의 노래 화끈한 사랑이었습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 설렘 가득한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하셨고요. 창원의 변재인 씨 6월에는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이수함 씨 오늘은 전철 타고 금천 장보러 갔다가 장구경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파도 고성열차였습니다. 자, 신림동의 유미씨 햇볕도 따뜻하고 바람도 적당히 시원하고 행복한 오후 되세요 하셨고요. 혜경씨 오랜기가 학녀같은 마음으로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지는처럼 게으른 저에게 먼저 다가와 항상 응원해주시는 청록이 아름다운 계절의 새심에 세상에 오신 예쁜 언니 김경재 언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신 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이임자의 살아있는 가로서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유니 아서라였어요. 신복순 씨가 오늘도 반갑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도 좋은 일이 갈 세상과 열심히 달려봅시다. 부산 멋쟁이님, 부산 오늘도 화창한 가운데 무더운 날씨네요 하셨습니다. 자, 검은 눈물 오재창의 노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렘 가득한 6월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팬정마다 만날 우리들 벌써 아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주셨고요. 이어연 소식구장에서 가둔이는 반갑습니다. 조금 시원하더니 한낮에 날씨가 덥네요 하셨네요.

자, 어제창의 검은 눈물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자, 신림동의 유리 씨도 들으셨고요. 그 딥디가 북한산인님께서도 어느 방송 좋은에 가요 세상 들어도 잘 듣고 있습니다. 6월의 첫날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 이다래님도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큰 공장 같습니다. 공장 운영 잘해주시니 모두가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란수국님께서 6월의 첫날이라고 벌써 반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태양은 뜨겁고 그늘진 곳만 찾아다닙니다. 싱그러운 6월 함께 출발합니다 하셨고요. 설렘 가득한 6월에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하신 분 계셨고요. 부천의 장미님께서 가요세상을 사랑하는 왕팬 6월 첫날 날씨까지 좋아서 좋은 해 가요세상 가족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신유의 노래 일소 일소 주셨고요. 최영아 씨도 들어오셨고요. 신청곡 가운데서 백승훈의 노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6월에 제작진 여러분 모두님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녀가 성인이 돼서 자기 일 충실하게 하며 제 걱정해주고 챙겨주니 덕분에 행복함을 나이가 든다는 건 내려놓는 것도 정리해야 하는 것도 챙기고 이제는 여기저기 아픔도 오고 쉬어가는 시간이 많아지는 나이가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최경 씨. 자, 백승원의 그날의 고향역 전해드리고요. 네,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 왁스 노래도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마누라가 아프니까 온 집안이 조용하고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역시 최고 결정권자는 마누라인 게 맞아요. 네, 우태백 씨. 김준옥 씨가 실록의 계절 6월 힘차게 출발하시고 좋은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 라고 주셨고요. 대구의 김은주 씨가 조은영이 가요 세상과 함께라면 6월달도 행복하겠죠. 네. 서울숲의 이성락 씨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6월 1일 운불교에서는 6.1대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6월의 첫날이고요. 6월의 새로운 설렘으로 또 함께하는 뜻깊은 6월의 첫 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눈뜨고 있는 한 옥희입니다. 인생열차.

사람 만든 이야기 들국화의 행진.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길이 있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도 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도 있다. 젊은 날의 실패와 아픔, 이루지 못한 꿈들, 그리고 수없이 넘어졌던 기억들. 그 순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과거는 지어야 할 상처가 아니라 품어야 할 추억인지도 모른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다. 맑은 날도 있지만은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따뜻한 봄도 있지만 차가운 겨울도 찾아온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길을 멈출 수는 없다. 눈이 내린다고 꿈을 포기할 수도 없다. 비를 맞으며 걷고 바람을 맞으며 견디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누구에게나 미래는 불확실하다.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도 없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은 힘들어도 괜찮다. 지금 눈앞이 어두워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아직 걸어갈 길이 남아있고 노래할 내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행진! 행진! 행진하는 것이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앞으로의 행진. 자, 그 요즘에 이제 축하들이 많이 많아서 아까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네. 오늘 생일 맞으신 김경자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재경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그리고 신청곡 살아있는 가로수 듣고 싶다고 주셨던 노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미자의 살아있는 가로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그리고 프리미엄 인사튼 골드,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목연모과 사탕, 예민정 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를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주파수가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각 지역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진영우의 노래 서울여가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만 좋은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자, 옳다구나. 예, 6월이 시작이 됐으니 모든 것들을 옳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동덕이의 노래였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은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예,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 예, 오늘의 추억여행은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 그때는 온전히 다 찍지도 않고 반만 찍어서 한 장이 두 장이 되는 뭐 그런 하프 사진도 있었고 말이죠. 또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예, 대여료 주고 거의 카메라 빌려갔어요. 요즘엔 뭐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다 찍히는데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우고 다시 찍고 수십 장, 수백 장도 어렵지 않는 요즘. 그러나 예전에는 달랐지요. 필름은 24장, 많아야 뭐 36장, 그래서 뭐 플러스 3장, 4장 서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사진 한 장 한 장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현상소에서 나온 걸 일일이 체크하고, 근데 사진을 찍기 전에 필름 아껴야 한다. 가만히 있어. 웃어. 예. 뭐, 치즈, 뭐, 요런 거. 네. 김치, 뭐, 요런 거 했었지. 자, 왜 이렇게 사진 얘기만 하는가? 노래 세 곡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진은 시간을 멈추게 하지만 추억은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 속의 얘기를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노래 세 곡을 준비해드렸는데 첫 번째 노래가 할아버지와 카메라 로이킴의 노래였고요. 두 번째 노래가 기억의 습작 전람의 노래였습니다. 세 번째가 김민홍의 흑백 사진이었는데 노래 잘 감상하셨습니까? 자, 드디어 퀴즈 드립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문자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문제입니다. 필름 카메라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예전에 필름이 들어있는 카메라. 1번 사진관, 2번 필름, 3번 인화. 예, 인화. 예, 현상하는 거죠. 4번 셀카봉. 네, 아주 어려워요. 네,

아주 어렵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름 카메라와 가장 관계가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니까 뭐 찍어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그 볼펜 이게 굴리기도 하고 네, 연필 굴리기도 하고 네, 번호를 찍기도 하고. 1번 사진관, 2번 필름, 3번 인화, 4번 셀카봉. 자, 독산동 한양님께서 한양 입석했어요 하셨고, 영건성 가수님 늦은 출석이라고, 네. 존경합니다. 존예가의 세상, 찐 애청자, 염건선 씨. 김성조 씨가 택배기사 하시는데요. 늘 재밌게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즐겁게 듣고 싶은 노래, 맞소 주셨고요. 네. 자, 장영민 씨도 배달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노래 나갑니다. 금잔디의 인생샷, 조미미의 사진첩.

문자를 몰라서 못 보내시는 분들 있죠.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예,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만 주지 마시고요. 네, 사연도 예, 함께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노래 조미미의 사진첩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느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10만 돈독하면 자연히 사이가 없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정답을 발표를 해드릴까요? 뭐 다 아실 텐데. 네. 지금 주시는 분들이 그 많으신데 정답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뭐 다 아시죠? 4번 셀카봉.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셀카봉은 상상도 못했던 물건이잖아요. 그때는 사진 한 장을 찍어도 온 가족이 모여서 자세를 잡고 아주 신중하게 찍었습니다. 네. 한 번의 사진이 이 그 필름이 그 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엄청 예, 딱 고정해서 말이죠. 예. 예, 그런 셔터 하나 둘 셋 찰칵 여기까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됐었죠. 지금처럼 수백 장을 찍지는 못했지만 그 한 장에는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이 담겨 있었죠. 에, 결혼식 사진을 아직도 앨범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사진색은 바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고 예, 주셨던 사연도 있었고요. 요즘은 사진 찍고 바로 확인하는데 그때는 사진 나올 때까지 며칠씩 기다렸어요 라고 예. 눈 감고 찍혀도 다시는 못 찍고 그래도 그 사진 소중했다라고 지금까지 눈 감은 사진 갖고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덕분에 추억 한 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은 뭐 빛을 담지만 추억은 시간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천의 한원수 씨가요. 4번 셀카봉 부천에 사는데요. 개별 화물하면서 나른 오후 시간대에 활력이 되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강공주님, 저희 애들 이름은 부르시면 안 돼요. 네. 안 읽을게요. 네. 정답 4번 끝자리가 5990님. 예, 카메라를 빌려서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집으로 가던 중에 카메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사진을 한 장도 건지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많은 원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한가득합니다. 근데 그 카메라에 그 찍힌 사진도 중요하지만 그 대여해가지고 찍은 사진이면 그저 카메라가 비쌀 텐데 그저 이렇게 변상해 주려면 좀 힘들었을 텐데. 초등학교 사진인데 여기에 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여기에 남친이 들어있답니다. 첫사랑들이 그 거의 학창시절에 함께했던 친구들이잖아요. 이렇게 말은 못하고. 끝내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발표했는데 그 친구도 날 좋아했었고 나도 그 친구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루어진 사랑도 있다고 해요. 네. 서로가 마음에 짝사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셀카봉. 저희 딸들은 요즘 필름 카메라에 푹 빠져 있어요. 휴대폰으로는 사진을 수십 장씩 찍으면서도 필름 카메라는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찍더군요. 주말이면은 예쁜 카페나 공원에 가서 풍경도 담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진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현상 될 때까지 기다리는 설렘이 좋다고 하는데요. 빠른 세상 속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즐기는 딸들 덕분에 저도 잊고 지냈던 추억의 감성을 다시 느끼고 있네요. 네, 진해성의 자작곡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광주에서 문영구 씨 1번 60년대에는 사진 한번 찍으려면 거리가 예, 그 몇 킬로 정도 되는데 갔다 오는데 하루 걸려서 사진 찍고 왔어요. 네, 이번에 해당 사항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조녀 가이사 파이팅. 헬스장에서 땀법 벌리면서 운동하면서 휴대폰 연결해서 듣고 있어요. 네, 오경영 가수님 만년사랑 부탁해요 라고. 일산 수산나님 셀카봉. 이곤우 씨가 포항해병대 상륙사단 남문 군생활 때 야외 훈련 때 다니는 곳 남문. 예, 그렇군요. 김경숙 씨가 4번 정답. 친구들과 나들이 가서 멋진 포즈 취하고 24방짜리 필름 넣고 기대에 부풀어서 사진관에 맡기고 다음에 찾으러 갔더니 빛이 들어가서 한 장도 못 찾은 기억.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그런 경우 많았어요. 예, 잘못 필름을 감을 때 잘못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빛 들어가지고 열면 다 날아가지. 네, 그건 모르고 이렇게 중간에 열어서 다 날아갔다. 뭔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는 부산의 신목순 씨 정답 4번 사회 초년 때 친구들과 내장산 놀러가서 열심히 사진 찍어 와서 인화하려고 하는데 사진이 한 장도 찍힌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잘못 찍은 거예요? 뭐 날아간 거예요? 인천에서 서빈 씨가요. 정답은 셀카봉이에요. 어렵네. 힘내고 파이팅 합시다. 혜경 씨가 저희 딸이 어린 시절 손녀들 커가는 모습 찍으라고 선물로 준 카메라 지금도 선반에 올려놓고 부모님 생각날 때마다 쳐다보게 되는 아버지의 유품이 된 수동 카메라. 열심히 잘 찍고는 필름 돌리지도 않고 열어서 추억을 다 날려버리기도 했던 그 시절. 지금에 와서는 그 추억마저 아름다웠던 그 시절. 정답 4번 셀카봉. 예.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이미숙 씨가요. 셀카봉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불국사에서 사진 찍을 때 선생님께서 여기는 여자는 다리를 붙여서 살짝 옆으로 하고 찍으라고 하신 말씀 지금도 유효하답니다. 아직도 사진 찍을 때 떠오르는 선생님 말씀. 네, 항상 다리를 약간 하고 다리에 붙여서 살짝 옆으로 찍으라고. 예, 얼굴 이쁘게. 네, 점잖게 또. 예. 대구에서 예, 평강공유님. 저는 월요일부터 왜 이렇게 바쁜가요? 예, 문혁의 사랑의 거리 5월의 멋진 사진 한 장 보내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건우 씨가 서울 고덕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오늘 찍었어요. 네. 오, 네, 멋지게 찍으셨네요. 정답은 4번이지요. 최영아 씨. 70년도에는 갈라 사진 아닌 흑백 사진인데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답 4번 셀카 오는 방송 처음 애청자요. 오강영 만년사랑. 예. 숨어오는 바라소 우리님께서 2번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놀 겁니다. 그러세요. 민호 씨가 정답 4번이에요. 예?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카메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댕겨오고 보니 보나마나 저는 땡이겠지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으셨군요. 오, 세대 차이가 있죠. 양경임 씨가 아주 어려워요. 어릴 때 아빠가 사진을 참 많이 찍어주셨는데 왜 돌사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아마도 아빠가 출장 가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주정답 셀카봉이 있었더라면. 네. 전주의 현동순 씨가 4번 셀카봉 지금도 50년 넘게 보관 중인 첫사랑 여인 사진 있습니다. 예, 아내는 누구의 사진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다 모르지 뭐 이렇게 그냥 하나만 딱 놔둔 건 아니고 다 느껴요. 그런데 보고 있는 이 눈빛이 달라.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연에 살고 있습니다. 4번 셀카봉입니다. 경남 거창의 이현수 씨. 네. 그리고 조정년 씨. 4번 그 옛날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예.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게 4번 셀카봉. 네. 셀카봉 셀카봉 셀카봉 많이 주셨는데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될지 저희가요 전승희의 맞소 우연히 밤마다 신청하신 분에게 노래 전해드리고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밤마다였습니다. 충남 서산의 유상옥 씨가 김성환의 밥 한번 먹자 사랑의 비를 맞아 주셨고요. 이현상 씨가 좋은 애가 저는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박은자 씨가 진미령이 미운 사랑 고맙소 사랑아 주말에 서울에 있는 호텔에 식장에 다녀왔어요.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예. 서울 오시면서 여기 오는 방송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셨나요? 네. 부천의 한은수 씨가 개별 하물하면서 나른한 오후 시간대에 활력이 되는 방송에 감사드린다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네. 5990번님께서 정답 4번을 주시고 수학여행 다녀와서 집으로 가던 중 카메라 잃어버려서 사진을 한 장도 건지지 못했다고 친구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가득하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자 오늘 세 분을 선정해 봤는데요. 그 전북의 전주 쪽에 현동순 씨 사연 주셨고요. 부산 쪽으로 가서 심복순 씨 예, 그리고 한 분이 누구냐면요. 그 끝자리가 5990입니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아직까지도 가득하신 분 네, 새싹이십니다. 네, 이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요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역의 만년사랑 문희옥의 사랑의 거리 듣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곡이 전해지고 있지요. 담쟁이 나래 노래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부라도 입꼬리를 올리면 이 머리가요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남은 시간들 함께 6월의 첫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날에 담쟁이 전해드리고 아마 내일 오겠죠. 네, 내일 또 멋진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월도 파이팅 하시게요. 파이팅!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단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기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정교당 원파원 이유정 옥순 정사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기리는 일, 내 앞길을 지도해 주신 스승님들을 기리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은혜가 되어준 일체 생력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을 맞아 대종사님과 역대 재불재성 그리고 부모 선조 및 일체 생령을 길이 추모하며 합동 향례를 올리는 6일 대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원불교에서는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을 맞아 대종사님을 비롯한 원불교의 모든 조상과 3세의 모든 성현과 일체 생령을 길이 추모하며 합동 향례를 올립니다. 6일 대제의 특징 중 하나는 제단에 음식을 올리지 않고 대신 밝은 마음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고 바른 마음을 상징하는 향을 피워 올리며 맑은 마음을 상징하는 청수를 올려 대제를 진행합니다. 이 뜻깊은 6일 대제일을 맞아 우리 둥둥 가족분들도 나를 있게 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6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성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오늘은 원불교의 사축 이제 중 하나인 6일 대제일입니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을 맞아 대종사님을 비롯한 원불교 교단의 선지님들과 또 스승님들 또 부모님과 일체 생령을 길이 추모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6월 한 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령령을 기리는 달이기도 하죠. 6월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둥둥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이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세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설교 주제가 쉼을 얻는 또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 만큼 두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쉼을 얻는 방법을 비교하면서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강조하며 천국이니 지옥이니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혹세 무민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종교의 믿음은 존중받아야 하고 종교마다 내세에 대한 입장도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극락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고 그런 세상이 천당이고 그런 사람이 극락에 가는 거 아닐까?

네, 여러분도 천당이나 지옥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각 종교마다 이렇게 내세에 대한 입장이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당과 지옥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변이품에는 우리의 마음 여하에 따라 이 현실 세계가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제자가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생활을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서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누가복음에는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불교 경전 천수경에는 극락에 들어가기보다 지옥에라도 들어가서 중생들을 구제하길 바라는 부처님의 자비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일 칼날 지옥에 가거든 그 칼날들이 모두 부러지게 하소서. 제가 만일 불길 지옥에 가거든 그 불길들이 모두 꺼지게 하소서. 제가 만일 악귀의 세계로 가거든 악귀들의 그 악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제가 만일 짐승의 세계로 가거든 그 짐승들이 모두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당과 지옥은 어디에 있나요?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뭐 그 누구도 뭐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지 못하고 천당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마음 안에 은혜와 감사로 가득하고 사랑과 자비심이 넘쳐날 때 그곳이 진짜 천당이고 극락이 아닐까요?

오늘의 방공부막으로 피아노 치는 소녀의 여름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불교의 기념일 중 하나로 6월 1일입니다. 이날은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리하여 대종사님뿐 아니라 원불교의 모든 조상과 3세의 모든 성현과 일체 생령을 길이 추모하여 합동향례를 올립니다.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600여 교단과 기관에서 일제히 오늘 오전에 혹은 오후에 이것을 지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명절 대제, 2번 6일 대제. 네, 대종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단의 모든 선지님들과 또 원불교의 우리 모든 또 조상, 또 3세의 모든 성형, 일체 생령을 다 길이 추모하여 합동향례를 올리는 날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원불교 창작성 강곡 듣고 가겠습니다. 왕서은입니다. 대종사님 펴신 뜻은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님이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세길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설교 주제가 쉼을 얻는 또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 만큼 두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쉼을 얻는 방법을 비교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오랜만에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예, 둥둥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0: 예. 네. 자, 교수님 오랜만에 저희 둥둥 또 출연해 주시는 만큼 근황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21일에 한국종교발전포럼이라는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1: 아, 예.
0: 예, 저는 좀 생소한 모임인데 이 한국종교발전포럼은 어떤 모임이에요?
1: 그거가 좀 특별한 모임인데 서울의대 그 명예교수님이신 그 박재갑 박사라고 계신데 그분은 종교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의학 박사면서도 그 성균관대학에 가가지고 그 유학으로다가 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0: 예.
1: 그분이 이제 발이 넓으니까 그 회원들 뭐 한 140명 정도 아주 뭐 그야말로 내로라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예, 강의를 듣는데
0: 예.
1: 제가 뭐 몇 번 강연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강연을 했죠.
0: 예.
1: 제목이 예, 인간 여전히 종교적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0: 예.
1: 예, 거기 초청받아 간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성혜인 교수도 몇 번 갔을 거고
0: 예.
1: 예, 하여튼 그 종교 발전을 위한

0: 들어가고 있어요.
1: 예.
0: 그러나 이제 종교가 없어지는 건가, 인간은 그런 종교 없이 사는가,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종교, 심층 종교가 이제 앞으로 보상될 거다. 심층 종교가 그동안에 그 표층 종교에 눌려가지고 빛을 못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되면서 표층 종교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 면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이제 거기서 멀어지잖아요.
1: 네.
0: 멀어졌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종교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종교, 그 심층적인 그런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로 관심을 돌릴 거다. 뭐 이런 얘기죠.
1: 네. 그러니까 종교를 겉핥기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는 점차 사라지고
0: 그렇죠.
1: 심층으로 종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NRBS라는 걸 붙이고 다닙니다. 이거 뭐 샷스 같은데.
1: 예.
0: 티셔츠. NRBS가 뭐냐면 No Religion But Spirituality. 그 표층적인 그런 그 제대 종교는 이제 그만이고 영성적인 종교, 영성적인 영성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은 뭐냐면 내 정말 심지어 내 진짜 나를 찾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되도록 하자. 뭐 이런 그 취지의 생각들이죠.
1: 예, 이게 탈종교 시대를 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0: 그렇죠. 예.
1: 예. 자, 그 오늘은 우리 교수님과 함께 그 예.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그 예. 이제 세길교회에 가서 하신 설교 내용을 조금 이렇게 들어보려고 예. 오늘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예. 예. 예.
1: 자, 지난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세길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세길교회가 예. 이웃 종교에 좀 열려 있는 교회죠?
0: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열린 종교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향림교회도 열린 교회를 할 수 있고 뭐 이상한 소리지만은 저를 불러서 설교를 하라고 할 정도 되면 그건 정말 정말로 열린 종교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 어느 한 종교의 이야기보다는 종교를 그 두루두루 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라서. 정말 모든 종교의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이제 교수님을 네. 초대했다는 것은 어느 한 종교에 갇혀 있지 않겠다라는 또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0: 그렇겠죠. 예.
1: 네.
0: 저는 이제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절에도 가고 뭐 지금처럼 원불교 초대도 받고
1: 네.
0: 그다음에 그 동학 천도교 가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그 저를 받아주면 그건 정말 열린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1: 예.
0: 생각합니다.
1: 앞으로의 종교인들은 이렇게 네 종교, 내 종교를 넘나드는 그런 또 종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날 그 세길교회에 가서 설교 예. 주제가 쉼을 얻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갖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쉼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예. 성경 그 마태복음 그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리라
1: 예.
0: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1: 예.
0: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뭐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결국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예수님만 이렇게 쉼을 주려고 하셨는가?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부처님도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1: 네.
0: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 예.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또 부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 주신 거죠. 자, 어떤 말씀인지 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그날이 마침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1: 예.
0: 그 지난 일요일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러 한 것처럼 부처님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우리 이웃 종교하고

0: 친하게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일하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다 얘기를 했죠.
1: 네.
0: 아시겠지만 그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예, 소위 말하는 그 사제팔정도입니다. 사제란 것은 네 가지 진리, 팔정도라는 예, 여덟 겹의 길 이런 뜻인데 네 가지 거룩한 진리란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집 멸도잖아요.
1: 네.
0: 고는 이제 괴로움이다. 예, 집은 그, 그 괴로움의 이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바로 도거든요.
1: 네.
0: 이 길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그 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이 오니까 이 욕심의 불길을 끄면 바로 그런 그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1: 예.
0: 거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멸하는 걸 뭐 니로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닐바나라는 뜻입니다. 닐바나. 닐바나라는 것은 불어서 끈다는 이런 뜻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욕심의 불길을 불어서 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평안이 온다. 마음의 쉼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덟 가지 이 겹의 그 팔정도라고 이제 주셨는데 그걸 따라서 이제 쭉 하면 쉼을 얻게 된다 이런 거죠. 뭐 자세하게 이제 오래 할 수 없으니까.
1: 네.
0: 내려가면 이제 고집 멸도 부처님도 수고하거든 고생이 되거든 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모자람을 가지고 있다 이 두카라고 그러는데 산스크리트 말로 두카란 말은 그 수레바퀴에 그 바퀴가 아주 잘 돌아 기름이 쳐가지고 잘 돌아가야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모래알이 들어가가지고 삐그덕거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불타는 목마름, 그런 그 욕심, 그 정욕,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인데 그것을 없애면. 결국은 너희 쉼을 얻는다. 없애는 방법 중에 있는 여덟 가지 다 우리가 아는데 그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에 요즘 그 불교계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 예.
0: 정사, 정어, 정념, 정 쭉 나오는데 여덟 가지. 그중에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마인드풀니스. 그게 우리말로는 그게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그게 이제 틴야간 스님 그 베트남 출신의 그 틴야간 스님이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그런 그 불교 수행법인데 그 마인드풀니스 그거가 강조하고 또 하나는 그 위파셔나라고 우리나라에서 위파셔나 그런데 뭐 비파셔나 그렇기도 하고 그 방법이 또 예, 미국을 비롯해 사실은 그게 고행카라고 인도 사람이 미얀마에서 시작한 것 때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서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위파샤나로 해가지고 많이 그 하더라고. 그게 네. 지관법이라 할 때 지관 그 지관의 관에 해당됩니다. 이게 꿰뚫어 보는 거.
1: 예.
0: 통찰 직관 영어로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을 그러는데 인사이트 이걸 중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아까 우리의 괴로움을 끝내고. 닐바나 마음 상태가 올바른 그런 쉼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1: 네. 세길교회에서 이러한 이제 부처님의 어떤 쉼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셨을 때 우리 세길교회 네. 우리 또 개신교 신자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0: 뭐 세길교회는 아무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제가 그 미리 얘기했죠. 불교 부처님 얘기를 하는데 괜찮으니까 아 세일교회는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뭐 괜찮다 그래서
1: 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부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0: 그렇죠. 예. 근데 한 가지 그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니르바나 그러면 뭐 열반이라는 뜻인데 니르바나 그러면 무슨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비슷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니르바나라는 것은 욕심 상태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 상태지 그게 무슨 장소라든가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제가 그 학생들 얘기할 때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거운 짐을 주고 산을 막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그 짐을 탁 놓고 확 하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니르바나다.
1: 네.
0: 그게 이제 쉬는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정말 쉬는 거. 기독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쉼을 얻는 방법을 여러 그 기독교 사상가들이 얘기했는데, 기독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서 얻는 쉼이 진짜 최고의 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예. 예,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어떤 집착과 욕심을 없애는 것, 이게 좀 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불교에도 결국은 뭐 내가 부처다. 그리고 뭐 동학에서 인내천에서 내가 바로 하늘입니다. 뭐 원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가르침, 일원상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다. 얘기한데 그게 심층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예요. 심층 종교들이.
1: 네. 그 우리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일원상도 모두가 하나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또 같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렇죠. 그 기독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해가지고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기독교도 그 유명한 신학자들 가장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하는 그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이라 이렇게 보죠.
1: 네.
0: 자. 원불교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원불교는 기가 막힌 종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말이 결국 제게는 그 일단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뭐 처처불상, 뭐 사사불공, 무지선, 무처선 이런 것도 마음을 가다듬어서 궁극적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을 가르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더 재미난 것은 여기 마음의 쉼을 얻는 것부터 넘어가서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삼동윤리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이 가르침은 개인적인 쉼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가르침을 따르면 온 세계가 쉼을 얻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예. 그 아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원불교 교도분들은 탁탁 다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 동그란 일원상 신앙을 한다는 것이 원만한 또 종교의 신자가 되는 것이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이 마음 공부 방법이나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나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임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0: 제가 이제 강조한 것은 이런 그 심층의 가르침이 다 같다는 게 아니고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하다.
1: 예, 맞습니다.
0: 더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게 이제 참 신기한 거죠.
1: 그 앞으로의 시대는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그 뭐 비교 종교학의 창시자라고 하신 그 막신 물러도 밀러인데 그분도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결국 아무 종교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옆 종교를 알아야 자기 종교가 얼마큼 좋고 얼마큼 뭐 모자란 게 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옆의 종교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1: 예. 자,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세길교회에서 우리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님이 해주신 설교 내용을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나눈 김에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내일 모레가 이제 지방선거일입니다. 자, 교수님과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본 기억이 나는데, 지도자나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좀 오랜만에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0: 예, 그 지난번에는 아마 그 장자의 그 심제 이거를 얘기하고, 네, 모세같이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1: 네.
0: 오늘은 그 맹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1: 아, 예.
0: 이상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맹자라는 책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옛날 맹자가 이제 양해왕이라고 하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양해왕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불원천리하고, 불원천리란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불원천리하고 이렇게 찾아주셨으니 정말 장차 뭔가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죠, 이런 말을 했거든요.
1: 예.
0: 그러자 맹자가 거기에 대해서 왕께서는 어찌 하필이라는 말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 쟁, 예, 맹자 하필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의입니다. 인의. 예, 허지린 자하고 오르린 자, 인의입니다. 만약 왕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이익이 올까 하시면 그 아래 대부들도 어떻게 하면 내 집에 이익이 올까 생각하고, 예, 선비들과 평민들도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에 이익이 올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래 위가 다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1: 예.
0: 정말 공직에 임할 사람은 내 혼자의 이익을 위한, 내 집안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세상이 오도록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네,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예. 아, 네. 정말 예, 귀한 말씀입니다.
0: 그 요즘 사실 말로 하면 이제 사익추구형 인간과 공익추구형 인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직을 그 맡는 사람은 공익추구 그리고 옳은 것이 정말 앞서가는 것, 그런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보다도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1: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과 또 갈등도 각국의 지도자들이 다 이익을 추구하니까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익보다 그렇죠. 인의를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되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셨겠습니다만, 내일모레 본투표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정말 뭐 이익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정의롭고 어질고 또 그런 공직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죠, 또 그렇죠,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인의를 실천하는 그런 정치가 오면 이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어떤 걸 먼저 놓느냐가 문제인데, 그 정말 올바른 것을 실천하면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이익이 가는 거죠. 예.
1: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종교학자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또 오랜만에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종교는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문제나 아픔을 진단하고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역할도 또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 종교인들과 또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그 종교가 정말 진정으로 시대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문제와 아픔을 진단하고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입니다만, 내 한 몸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그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그 표층 신앙에서 벗어나 가지고,
1: 예,
0: 나의 진정한 나를 찾고, 또 이런 나를 찾음으로써 시대적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심층 종교 신앙으로 심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제 표층에서 심층으로 심화되는 것, 그게 21세기 종교가 이제 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동안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교가 그 중심을 잘 잡아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1: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무한입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0: 소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6일 대제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에서 매년 6월 1일에 거행하는 제사인 6일 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일 대제는 원불교의 사축 2제 중 하나인데요. 사축 2제란 원불교에서 1년 중 기념하는 4번의 경축일과 2차례의 합동향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6일 대제는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을 맞아 대종사님을 비롯한 원불교의 모든 조상과 3세의 모든 성현과 일체 생령을 길이 추모하며 합동향례를 올리는 날인데요. 다른 일반적인 제사와 다른 점은 대종사님을 비롯해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등 모든 성자들과 원불교의 모든 조상들과 부모 선조 및 우주 안의 모든 생령들의 위패를 모두 모시고 합동향례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6일 대제의 순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기념하는 제례이므로 먼저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봉청 및 고축 찬송을 한 후에 종사위전, 그리고 대봉도 대오법전, 전무출신전, 거진출진전, 보통출가제가 교도전, 희사위전, 일반 부모선조전 봉청과 고축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영모전에서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그리고 각 교당에서는 대각전이나 법당에서 일제히 식을 거행합니다. 한 가지 특징은 6일 제대 때 제단에 음식을 진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신 밝은 마음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고 맑은 마음을 상징하는 청수를 올리며 바른 마음을 상징하는 향을 피워올려 대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비용을 절약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화, 교육, 자선 등 원불교 3대 사업에 활용합니다. 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이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조상의 덕을 추모하는 의식인데요. 그렇다면 진정한 제사는 어때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원불교의 이 대제가 진정한 의미의 제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것뿐 아니라 역대 선조들과 모든 스승님들과 일체 생령을 다 같이 추모하는 제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큰 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6월의 첫날을 맞아서 역대 선조들과 일체 생령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의 현태님 정답은 6일 대제입니다. 저는 경산교당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거 보내주셨네요. 이제 대제를 보내는군요. 자, 그리고 선정희님, 오강남 교수님께서 우리 원불교 교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 지금 버스 타고 가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예, 오강남 교수님께서 우리 원불교가 참 기가 막힌 종교라고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가르침 다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원불교의 동그란 일원상, 우리 원불교 신앙을 한다는 것은 동그란 일원상을 다 마음에 품고 원불교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마음 공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다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네 종교 내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네 나라 내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일원상 마음만 품고 있어도 정말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의 어떤 욕심과 집착과 이런 불평불만 원망을 다 털어버릴 수 있고, 그런 수행법,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는 그런 방법을 일원상 신앙과 수행이 또 부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잘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을 맞는 날인 만큼 오늘 끝곡으로 추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원불교 성가 53장 추모의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혹시 추원보본이란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한자어를 풀이하자면요, 지나간 먼 일은 그리워하고 그 근본을 찾아서 보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선진들의 인품과 공덕을 추모하고 기리면서 그 근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보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자 추원보본의 달인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원불교 사축 이제 가운데 하나인 6일 대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현미가 부릅니다. 보고 싶은 얼굴.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6월의 첫째 날이자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원불교의 사축 이제 가운데 이제에 속하는 6일 대제입니다. 6일 대제는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기념하는 동시에 역대 선조와 일체 부모 그리고 또 모든 생령들에게 합동 향례를 올리는 그런 날이고요. 추모의 마음과 함께 추원 보본의 예를 실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 또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신 스승님, 또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선진들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현충일이죠. 오늘은 먼저 떠나가신 고맙고 그리운 분들을 향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6월의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주말과 휴일 서로 못 만났으니까 반가운 인사와 또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들, 소소한 여러분들의 일상의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준의 목소리 한 곡 들으시겠어요? 그리운 벼락.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2.89%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고요. 전북과 광주 그리고 강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4.12%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집비둘기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배설물, 악취 등 시민 불편 민원에 따라 6월 한 달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동안은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계도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오늘부터는 적발시 횟수에 따라 직접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숲과 보라매 공원 등 도시공원 22곳, 서울광장 등 주요 광장 4곳, 여의도 등 한강공원 11곳 및 수도 박물관을 포함한 모두 38개소의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는요, 1회 20만 원, 2회는 50만 원이 되겠고요. 3회 이상 적발시에는 최대 100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야생동물이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이제 날씨도 한여름을 향해서 가는 것 같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엔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와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29도, 대구는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선거일인 모레 수요일에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과 경남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갈 전망입니다.

그리운 그림자 프랑크 백과 한명숙이 불렀고요. 과거는 흘러갔다 여운의 목소리였습니다. 특별히 여운의 과거는 흘러갔다는요. 전주현 동수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벌써 6월의 첫날이네요. 날씨가 덥습니다. 여운 노래 과거는 흘러갔다 신청합니다. 68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하던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중학교 시험 봐갖고 합격하면 가던 그런 시절이었죠. 야, 중학교를 시험 봐서 갈 정도면은, 네, 그럼 68년도, 저는 뭐 그때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 선친께서 이제 자꾸 하셨지만 예전에 전주 북중학교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미술 선생님. 그 현동수님이 혹시 전주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오셨다면 전주 북중학교도 옛날에 아주 명문이었다고 옛날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름다운 인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요즘 시골 마을에 지방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끊겼다고, 그래서 동네가 조용하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는 계속해서 아기들 울음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같이 전해드리고 축하하도록 하지요. 의정훈 형제님이 사연 주셨어요. 긴 세월 기다리며 기도했던 손자, 큰 울음소리로 탄생을 알리는 손자, 인간의 탄생은 경이로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님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손자가 태어났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 모두 축하의 인사 의존 형제님께 같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해 주신 노래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축하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2부 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따라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세월을 걸어가 봅니다. 최연의 세월을 청해 주신 우리 인천 오라방님의 신청곡을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우리 애청자 김종철님께서 청해 주신 남미랑의 조각배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띄워드렸고요. 덧붙여서 글을 주셨는데 노래를 듣다 보니 그 남백성의 번지없는 주막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원곡은 백년설의 번지없는 주막인데 남백성 노래도 한번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고 선곡도 부탁합니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남백성의 번지없는 주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해 주신 노래 가운데 남미랑의 조각배 띄워드렸습니다. 예, 또 김종철님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하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는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인사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주세요. 빨리 저도 서둘러서 소개하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하죠.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정훈 형제님 손주 저 태어났다고 축하 사연들 많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소개 좀 하고 같이 한번 축하의 사연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윤형주님, 6월의 첫날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분들 행복한 6월 보내세요 하시면서 인사 주시면서 의정훈 형제님 손주 축하드린다고 제가 잠깐만요. 놓쳤어요. 여기 있네요. 네, 의전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사연 주셨고요. 많이 왔어요. 부산 은하수님도 의전 형제님 손주 탄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들꽃님도 예, 또 인사 주셨어요. 의전 형제님 손주 탄생을 많이 축하드립니다. 6월의 첫날 한 주의 시작을 즐겁고 행복한 날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셨고, 또 부산 구경옥님도 축하 사연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의정훈 형제님 손자 탄생 많이 많이 축하 보냅니다. 예쁜 아가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참 기분이 좋군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우리 등남을 하신 우리 애기 아빠 민호님 저 지금 산후조리하는 아내와 아기는 아무래도 처갓댁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골은 앵도 오디 살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텐마루에 걸터 앉아서 앵도 따다가 먹으면서 개구리와 함께 방송을 듣고 있는데 행복하네요. 이렇게 텐마루 앞에 있는 이게 청개구리는 아니고 큰 건데 참개구리라고 하죠. 참개구리 우리 국산 토종하고 빨간 앵두가 정말 맛있게 잘 익었네요. 네. 민호님의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도동 애청자 조남준님께서 그런 큰 날을 맞았네요. 저도 동훈쌤에게 친구들과 함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 그 6.1 대제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은혜로운 또 마음에 새기고 싶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한데 조남준님이 감사하게도 또 인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노래 좀 들어볼까요? 이제 축하 사연도 이제 했으니까 두 곡의 노래가 이어질 텐데요. 대구 최영아님이 청해주신 민혜정의 춘정무정,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요 역시 대구입니다. 대구 달봉이 알비님 오늘도 근무 중이실까요? 네, 사연 왔습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같이 빠르네요. 후국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선거와 월드컵도 같이 하는 달입니다. 다들 알차게 보냅시다. 옛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봅니다. 박재홍의 물방아 도는 내력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진심과 마음이 담긴 정이 담긴 인사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렸던 시간 아인을 통해 멋진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인사 주신 방현재님 감사드리고요. 또 6월의 첫날 반갑습니다. 한 주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해주신 대구 북구의 서화정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 네 바쁘신 일 잘 마무리하셨나요? 오늘 사연 주셨습니다. 뮤지션 성장기 소개하죠. 올겐으로 독주를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 전에 일했던 부천의 작은 업소 사장님께서 연락을 했어요. 아, 룸사롱을 하나 인수했으니까 같이 일하지. 그래서 가봤더니 룸사롱 바닥이 유리에다가요. 아래에는 잉어가 막 논일고 해물치고 있었죠. 룸사롱 중에서도 최고급 업소였습니다. 친구들은 이야 복 터졌다 하면서 룸사롱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앰프 위에 키보드를 올리고 손님이 부르면 룸에 들어가서 연주하는 거잖아요. 최고급 업소인 만큼 수입도 짭짤했습니다. 많은 악사들이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사장님이 저를 택한 이유가 보통 악사들은 연주 끝나면 뭐 대기실에서 그냥 자기 일을 하는데 저는 실력도 괜찮았고 손님 많아서 바쁠 때는 가게 일도 잘 도와줬기에 그런 인간적인 면이 좋았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생활은 네. 인간적인 게 필요하다니까요. 네, 신규직 시인님. 김신혜 터질 거예요. 청해 주셨네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우리 최송환님의 사연 하나 신청곡과 더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송환님께서는요. 저희 남편은 국가유공자예요. 그래서 6월의 달은 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바니걸스의 그 사람 데려다 주어 신청하겠습니다. 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상주 농부 정임진님도 찾아주셨습니다. 벌써 6월 한낮 더위가 한여름 같습니다. 아이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세요. 저도요 중학교 재수했어요. 살며시 과거를 밝혀주셨습니다. 구절초님도 주말 방송 잘 들었다고 네, 칭찬 문자와 함께 찾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벌써 2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성북동 배용준님께서요. 황규현의 애원 예전에 소실적에 많이 들으셨던 노래래요.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가족 여러분 힘차게 6월 첫 주 출발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원음 방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네, 이 노래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노래 가사 속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재미난 코너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돼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수행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고요.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미자의 목소리였죠. 정동대감, 우리 윤영광 기사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 사실 이 노래가 자리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무려 5분이 이미자의 노래를 오늘 신청해 주셨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주신 윤영광 기사님의 곡으로 선곡을 했는데 부산 은하수님은 아시를 청해 주셨어요. 아시도 노래 좋죠. 6월에 여름이 시작합니다. 선풍기 꺼내고 에어컨 돌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즐기면 됩니다. 제작진에 감사하면서요. 이렇게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고 또 우리 들꽃님이 이미자의 석양 청해 주셨고 가시도 친장미님도 청사초롱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정동대감으로 합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자리가 치열할 수가 있습니까? 일찍 신청곡 해야 된다니까요. 네. 아, 예까요 퀴즈로 3부를 좀 꾸며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1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히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늘 그렇듯이 제가 제목 없이 가사만 쭉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 지금부터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땡땡땡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운다. 이 가사 속 땡땡땡은 과연 무슨 새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기러기, 2번 갈매기, 3번 뻐꾸기, 4번 따오기. 워낙 이 노래는 진짜 여러분들이 애창하는 애창곡이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제가 사실은 보기 안 드리고 이거 그냥 주관식으로 해도 아마 100점 나올걸요 아마. 그죠? 하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혹시 못 들었거나 헷갈리시는 애청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가사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나갑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땡땡땡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운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기러기, 2번 갈매기, 3번 뻐꾸기, 4번 따오기. 정답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참여하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차중락의 그대는 가고 그리고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 이어서 들으셨고요. 대구 북구의 주순이님이 그대는 가고를 청해 주셨어요. 옛 어른의 말씀이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참 맞는 말씀이네요. 벌써 6월 세월은 혼자 도망가면 되는데 기어이 나를 데리고 가네요. 저는 따라가기 싫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태어난 손자 축하합니다. 의재훈 형제님, 손주 탄생을 축하하는 사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그리고 부안의 이자은님께서 우중의 여인 청해 주셨고요. 한여름 날씨에요. 이 방송을 즐겨 듣는 이타원님과 같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예까요 퀴즈와 함께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정말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주고 계시는데 문제를 한 번 더 드릴까요? 아, 요거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재미난 여러분들의 사연입니다. 경북 칠곡에서 덕산거사님이 요새는요 기러기 뻐꾸기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위를 이기려고 부두가에서 목매어 운대요. 네,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하나만 더 할까요? 당시에 영화로도 아주 유명했던 노래죠. 이 노래를 부르신 가수님이 직접 영화에도 출연했었어요. 포스터가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전북 전주에서 이연숙님도 참여해 주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예가의 퀴즈 문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가사 낭독할게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땡땡땡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운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땡땡땡의 주인공은 1번 기러기, 2번 갈매기, 3번 뻐꾸기, 4번 따오기.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노래 들으면서 예가의 퀴즈 참여해 주세요.

부산은 낮에는 덥다가 바람이 살짝 부는 지금은 참 좋습니다. 해주신 구경욱님이 청해주신 나의 심에 세월이 가면, 그리고 박춘식님이 청해주신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제 나이 10대 후반 추억과 낭만이 넘치던 시절 가난했지만 음악 노래만큼은 마음을 달래주었죠. 나훈아와 남진 라이벌이 시작되고 극장쇼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추억의 이야기와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옛가요 퀴즈에서 고른 곡은 남진의 가슴 아프게였습니다. 아, 이 노래. 자, 3부 마무리 곡으로 같이 들으면서 정답도 확인하시고요.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하긴이 여쭙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오. 순서를 바르게 잡아 태연히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추어 전진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3장 법문입니다.

0: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반갑고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6월의 첫날이네요. 6월달도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광주에서 김병학님. 네,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죠. 뭐 구복수의 사막의 한 청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인생 아인 4부가 시작됐습니다. 와, 옛가요 퀴즈 오늘 정말 열띠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렇죠. 남진의 가슴 아프게. 뭐 이 노래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요. 다들 예전에 애창곡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구절초님은 이 노래는 우리 언니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렇게 또 글도 주셨는데, 본인이 좋아하시고 주위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가슴 아프게. 정답은 그렇습니다. 갈매기였습니다. 뭐 바다 그러면 갈매기죠. 뭐.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고 문자도 많이 주셨는데, 차나 죄송한 게 정답자 발표 앞서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과부하가 걸려서.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요, 끝번호 6940 쓰시는 애청자십니다. 뒷번호 6940 쓰시고요. 또 한 분 계세요. 예, 행운의 당첨자는 부안에 살고 계신 이자은님. 뒷번호 4392 쓰시네요. 두 분 축하드립니다. 6940 그리고 4392 쓰시는 부안의 이자은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예,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노래 좀 듣겠습니다. 열띠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머리 좀 식혀야죠. 네, 부산의 문영수님께서 좀 아쉬운 그런 문자네요. 10년을 가까이 맑고 따뜻하게 매일 듣던 그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부산의 최현성님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사연인 즉슨 부산의 로컬 프로그램 4시 프로그램 진행하던 최현성님이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나면서 자리에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니까 애석하고 섭섭한 마음을 담아주셨네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건승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최현성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호동의 내일 또 만납시다 청해 주셨어요. 네, 이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강남의 서풍구님의 신청곡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방주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원음방송이 전해주는 온기로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 애청자 정모봉입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불빛들 사이에서 경비 업무를 보며 조용히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답니다. 모두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혼자 남겨진 듯한 고요한 밤이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제 곁을 다정하게 채워주네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선율을 들을 때면 오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위로가 되어주는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남은 밤도 깊어가는 어둠을 밝혀줄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애청자 정모봉님, 오늘 첫 나들인데 좋은 글과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을 새시겠네요. 애쓰십니다. 밤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순찰도 또 도시고요. 시간 날 때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종훈 형제님께서요, 지금 사연 주셨는데 며느님과 영상통화하셨대요. 감사하다고. 아름다운 인생 가족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며느리도 꽃처럼 웃습니다. 아내는 영상통화로, 저는 휴대폰으로 라디오 들려줬습니다. 잘하셨네요. 구경옥님도 손주 태어남을 축하해 주셨고요. 바로 변산민호님도 의종훈 형제님 손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요,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말 한마디 행동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의젓하게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형준님, 평생 또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우리 장교로 예벽 장교시죠. 윤형준님 오셨는데요. 국가유공자님 충성. 저는 유공자는 아니지만 청춘을 모두 군에 바쳤습니다. 나중에 저와 아내는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아우, 그거보다 더 큰 거 받으셔야죠. 애쓰시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선곡이 안 되고요. 대신에 제가 수요일 날 라이브 때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윤형준님, 아내분과 같이 꼭 들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조금 찾아봤고요.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부님이 청해 주신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그리고 부산의 조명진님이 청해 주신 문주란의 동백꽃 처녀 이어집니다.

우리 예비역 대대장님 윤영준 대대장님께서 수요일 1등 출석해서 앞줄에 앉아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부산 남구에서 곽사명님 저희와 인연을 맺으시고 또 찾아주셔서 인사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해주신 인숙님 고맙습니다. 서울 개인택시님도 고맙고요. 다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호동 가로수님과 또 구경옥님도 네 우리 그 최연석 아나운서님 예, 그 말씀해 주시면서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 헤어짐이 너무 섭섭하다고 이야기 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두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은 사연과 함께 준비됐습니다. 우리 박종만님의 사연이에요. 모레는 돌아가신 아버님 기일입니다. 생전에 약주 한잔 하시고는 남일에 첫사랑 마도로스를 즐겨 부르셨죠. 오늘따라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시면 또 그리운 아버님 떠오르시겠네요. 남일에 첫사랑 마도로스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루 순서를 마치고요. 내일 저녁에 저는 7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한 제자 수십 년간 독실한 신을 바치고 특기의 좌손 공부에 전력하더니 차차 정신이 맑아져서 선님의 내왕할 것과 비 오고 그칠 것을 미리 아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수행하는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대는 정신을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만일 그것에 낙을 붙이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도에 떨어져서 아수라의 유가 되기 쉽나니 어찌 정법 문화에 그런 것을 용납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온전히 터득하고 있는 지식이나 이치를 전달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까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듣는 둥 마는 둥 진지하게 배우려는 정성을 쏟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인연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받아들이려는 의욕과 겸손함이 없다면 그 어떤 훌륭한 이치도 제대로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깨우침을 주는 지도나 바른 길로 이끄는 권면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날을 기리는 뜻깊은 6.1대제입니다. 끊임없이 법을 설해주신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의 크신 가르침을 떠올리며 우리의 눈과 귀는 과연 그 법문을 온전히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듣고 왔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아무리 다정하게 타일러도 아이가 행동을 고치지 않아 속상하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습관은 좀 바꿔주었으면 하고 거듭 이야기를 건네지만 상대가 도통 요지부동이어서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죠. 이처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 어린 지도와 바른 권면이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22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다. 훌륭한 삶이 최상의 설법이라는 말처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실천입니다. 인연의 멀고 가까움을 떠나 누군가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싶다면 무작정 상대를 바꾸려 다그치기 전에 나부터 그 조건을 온전히 몸소 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열쇠는 결국 나의 삶 속에 있다는 이치를 잊지 않아야겠죠.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62장 세상의 흥망이, 성가 117장 위대할 사 이탑 이름, 성가 141장 새벽하늘 맑은 기운.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본보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모범이란 온전히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을 뜻합니다. 교훈을 통한 길은 길지만 행동을 통한 길은 짧고 명확하다는 격언도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언어로 일깨운들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것보다 강력한 교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훈계나 지도 또는 간곡한 권면도 상대의 가슴에 제대로 와닿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가르치는 이가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온전한 태도를 갖추어야만 듣는 이가 진심으로 감동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내가 먼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예절을 심어주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고 학업을 권하고 싶다면 스스로 먼저 탐구하고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처럼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몸소 행할 준비를 마쳤는지 매 순간 깊이 반조해 보아야 합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희진의 견성성불은, 지호우의 가장 판이 큰 회상, 박재환의 마음공부,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다.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무거운 짐은 상대방 역시 짊어지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규칙이나 기준을 자녀나 반려자에게 무작정 해내라고 강요하는 일도 그래서 온당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 대신 내가 먼저 행동으로 삶의 이정표를 보여줄 때 그 어떤 거창한 훈계나 방편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심이 담긴 울림으로 다가갈 겁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해서 억지로 변화시키려 다그치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 먼저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주는 참된 공부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6.1대제에 함께한 일원의 하모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솔선수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남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중생 모두가 다 갖춰있다. 공정영지의 본래 마음을 다 갖춰있다. 이것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그걸 아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상문 정해라고 해서 이제 마음을 계속 닦아나가면서 정과 해를 획득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갔으면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간 뒤에 왜 또 수상문 얘기를 또 하냐.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혼동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혼동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 계속해요. 과거에 질문하신 스님이 질문한 것, 또 대답하신 것, 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보조국사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묘한 뜻이 참 신묘한 뜻이요. 공정영지 자체도 신묘한 뜻이고, 진공묘유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삶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인데, 공정영지하고 저기 진공묘유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데 모르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수학을 우리가 풀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방정식도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배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해보니까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넣어주는 거다. 방정식 아는 것도 넣어주고 뭐 미분 적부도 나한테 넣어주는 것이고 뭐 수열 조합 이런 것도 나한테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 없을 때는 우리가 몰라야 되죠. 수학생 있을 때 몰랐는데 수학생 없는데 그 사람 안 좋으면 모르잖아요. 자,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공정영지가 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주시는 걸로 내가 안다고 그러면 내 것이 없고 그럼 우리가 몰라야 돼요. 사실 몰라야 돼. 그리고 대산용호사님께서도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주고 싶은데 내가 줄 수만 있으면 너희 머리를 이렇게 열고라도 다 넣어주고 싶다. 그런 법문을 학생 그 총연합회 훈련하는데 법문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듣고 말 생각하기를 그래요. 종목사님께 주시고 주어서 얻고 대종사님께서 주어서 우리가 공정영지를 알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서 아는 것이라면 거론들이 안 계실 때 우리는 못 받는 것인데 이걸 과연 그럼 내가 내 것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찾나 이것이 이제 숙제였어. 그래서 그때는 아 그렇구나. 저런들이 주어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어서 안다면 안 계시면 못 받는데 내 속에 있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수행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진정으로 갖지 않으면 수행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는 그냥 알고 또 저분이 주는 거 알고 책 보는 거 보고 알고 아는 것으로는 내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영지 진공묘가 내 속에 있다는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묘한 정말 신묘한 신기한 뜻이 신기한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진리고 법문인데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나 부모에 대한 생각도 어머니가 나한테 주고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을 주고 그럼 그걸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안 계셔서 안 주시는데 계셔서 줄 때는 내가 몰라 뜻을 다. 근데 저희들이 그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소리를 5만 번을 들어야 아기가 엄마 소리를 한대요. 5만 번을 엄마 그 소리를 5만 번을 들으면 나중에 이제 엄마 한데 쉬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는 형제가 많으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예, 동생하고 저하고 또 누구 다른 형이 이렇게 다투면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항상 다른 상대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속이 상해. 속이 많이 상해서 엄마에 대해서 이제 미운 마음이 생겨져 쌓여있어 이렇게 살짝. 또 아빠에 대해서 내가 다 한 대로 안 하면 또 그것이 쌓여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되면 또 그것이 좀 달라져요. 엄마 아빠 과거에 엄마가 나한테 잘못하고 아빠한테 내가 느낄 때 잘못한 것을 20대 되면 또 달라져. 30대도 또 달라져. 뭐 결혼하면은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보고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길러보면 내 마음을 안다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한 사람 그렇게 결혼 안 했어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제가 40년 50년 지나고 나니까 아 엄마 아빠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이 달라요. 부모예요.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밖에서 주는 것 같은 것이 안 봐, 똑같아야 돼요. 50대에 똑같이 하고 60대에 똑같아야 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찾은 것에서 엄마를 알고 찾은 것에서 아빠를 알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던 것 속에서 내가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또 잘한 것에서 사랑하고 이런 게 그런 걸 모든 걸 찾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찾는 건데 내 마음을 그만큼 발견하고 아는 것이에요. 왜? 세상을 산 이치 속에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 진공묘유도 공정령지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중선이 말씀하신 제일 먼저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던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고 재불조사 범보중생 성품이다. 이 말씀 어디에든 나오시니 법신부는 또 그렇고 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당신이 깨셨는데 내가 다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것은 저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그 자리를 찾아서 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법을 내놓으신 것이 종교의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성정의 공정정지를 안다는 건 대단히 어렵고 아는 것은 굉장히 신묘한 진리를 아주 묘한 뜻, 아주 신묘한 이 뜻, 아주 신기하고 신통한 뜻을 내 마음속에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신묘한 뜻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시 비록 이 재인 분상이나 모든 사람에게 분해 있어. 모든 사람 분해 있어. 우리가 이제 대개 10분도 그럼 8분, 7분 이렇게 10 단계로 나누는데 10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1, 2, 3 이렇게 있는데 그 3등분에 여기까지 차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10으로 나누면 10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7, 8, 9, 10을 개연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자리를 찾아낸 것이 본인이 찾아낸 것이고 1, 2에 있는 사람은 아직 못 찾아낸 것일 뿐이에요. 자기가 아직 못 찾았어. 못 찾은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상에서 열로 난 열로 나눠진 모든 사람에서 여기 출발 모든 사람한테도 있고 출발한 사람한테 모든 사람 여기 그 써졌잖아요. 뭐 원불교에 불교에 입교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조사 범부 중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같아요. 이 재불 재인분상 부처님이나 조사나 재불조사 범부 중생이 다 똑같이 갖고 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는 말씀이 우리 성품은 이렇게 생긴 자리인데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 무엇이 이 묘한 뜻이 지금 앞에서 쭉 35장까지 말씀하신 자성문정에는 이렇게 가고 수상문정에 가는데 왜 그렇게 가야 하냐 이 중생의 세계는 굉장히 고통의 세계다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 첫 장에 보면 그래서 불난집에 앉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네가 네 마음의 원래를 찾는 길과 마음 갖지 못하다. 그래서 그 원래 마음을 찾는데 그 원래 마음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생긴 걸 우리가 자성장에 나온 이 자성장을 찾기 위해서는 수상문장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깨치기 전에는 수상문장에 공부를 한다. 근데 깨친 후에도 그런 말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섞여버린 거 우리가. 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런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는 건 이해가 많이 됐는데 그걸 왜 또 깨친 후에는 왜 그걸 또 해야 되느냐 이제 깨치기 전에 가는 길을 왜 또 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34장 5장에서 많이 설명하셨어요. 이따 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묘한 뜻을 가진 것이 모든 사람의 분상이다. 그 말은 여기 열 단계로 나눈다. 그럼 열 단계로 나눈 것 중에 모든 사람인데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재불조사,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성품이다. 성품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재불은 깨친 분이고 조사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범부중생은 일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인데 그러나 모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같이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약비 만약에 아니다. 이게 쑥은 일찍 쑥이에요. 일찍. 이게 심을 식자죠. 나무를 심는다. 심을. 식목 이럴 때 식. 반야 종지. 일찍이. 일찍 쑥. 일찍 일찍이라는 과거 옛날에. 아침 일찍이 아니라 옛날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전생 전생에. 반야 종지를 심은. 심을 심은 대승 근기자. 등신 대승의 근기를 반야 대지는 반야 종지는 반야는 지혜죠. 지혜. 종지는 이제 가지가지의 지혜지. 이 종류가 많다. 이 종류 할 때 쓰잖아요. 종류.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지혜. 반야의 여러 가지 지혜를 일찍이 심었어. 그러한 대승 근기자. 우리가 그 법연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법연. 수급의 법연. 수급의 법연이 그러는데, 법연은 일찍이 법을 만나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법의 인연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가 많이 있어도, 옴불교 이렇게 차려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총부에 대종사님을 뵙고 공부하던 사람들도 그 출가를 안 하고 제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총부에서 이랑 저 초등학교 통신표 갖다 드리면 공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예, 과자도 주셔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출가를 안 하고 나갈 수가 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출가의 그 종지는 여러 가지 종지 중에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지혜 중에 출가하는 지혜는 못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동산이 안 배워서도 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그러셨냐고. 저희들은 그걸 일찍이 심었어요. 일찍이. 일찍이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심어졌어. 그래서 그런 출가의 출가로만 보면은 대승근기자예요. 어떻게 그 저도 이제 한 5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출가하고 싶은 마음 제가 내고 싶다고 내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 났어요. 이렇게 원부를 일찍 만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저는 과거의 수급의 법연이에요. 수급의 여러 가지 인연 중에 출가 인연을 출가의 법연을 심었어. 과거에 이렇게 일찍이 심은 거예요. 과거 어느 생인가 몰라 상당히 일찍이 심은 것 같아요. 반야 중에 여러 가지 지혜 출가한 것도 있고 재가한 것도 있고 뭐 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뭐 덕무로도 근무하시고 교무로도 근무하시고 뭐 재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심었어 자기가. 지금도 제가 엊그제도 49제 지내고 왔는데 이제 부인이 아주 신심이 깊어서 제가 평소에 그랬을 때 교무 궤도 교무 할 때도 주모님 다음 생에는 출가하십시다 그러면 한참 했다가 저는 출가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금생에도 교무님들 다 해드리고 싶은 다 못해드리고 항상 이렇게 더 드리고 싶고 더 해야 되고 여우도 주고 저도 못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더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주고 싶은데 탁탁 줬으면 좋겠대요. 뭐 대종사님 종법사님 주시라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디가 어디 교당이 필요하다면 주고 교무가 어디 필요하다면 주고 아프다 얼굴이 또라면 약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렇게 다 하고 싶은 걸 충분히 못해서 다음에 또 그걸 하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분은 이제 그런 종자를 또 심어 금생에 그런 근기예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도 그렇게 내가 많이 벌어서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 자식이 아니고도 교단에 주고 싶다는 마음도 쉽지 않아요. 그런 종류의 지혜를 심어. 그럼 그것이 안 변해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다시 오면 내가 그런 생활 하겠다. 그래서 금생에 지금 그림을 잘 그리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요새 피아노 뭐 20대에 가가지고 세계에서 1등하고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거 뭐 악기를 그리든지 그거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종류의 지혜를 일찍 심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 운동. 그 우리 손흥민이도 일찌감치 뭐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운동선수 했기 때문에 이제 형이 하니까 자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형보다 야가 기술적인 역량이 더 있으니까 야를 더 키워가지고 근데 그런데 그 어려서부터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 아버지가 의사여도 안 따라가는 사람 안 따라가요. 근데 아버지가 축구였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 지혜를 심어가지고 일찍 심어. 그러니까 과거 숙소에 심었기 때문에 금세 다섯, 여섯 살 때 아버지 축구선수를 만난 데다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30대 지금 최고의 실력자가 됐잖아요. 그런 근기, 그렇게 큰 근기를 가진 축구에 대해서 큰 근기, 또 음악에 대해서 큰 근기, 무용에 대해서도 큰 근기. 그런 일찍부터 심은 사람이라. 그것이 일찍부터 심은 건데 얼마나 일찍이냐면 불교에서는 숙세의 깊은 그,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금생에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왜 어렵냐면 저는 사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이 몇 생 닦으셨다고 그래요? 500생 닦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500생 그렇게, 출가해서 들으니까 그런다는데, 아니 공부를 하면 하는데 왜 500생이나 닦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 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어려서 생각할 때 굉장히 긴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살고 보니까 안 길죠? 여러분도? 엊그제 같다고 다 그래. 엊그제 같은 데 되었다. 엊그제 같은 데 되었다. 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 내가 참 오래 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생이 긴 거지, 공부를 하고 뭐 하나 이루려면 한 생 이룬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 왜냐, 우리가 80년을 살아도 자고, 먹고, 잠자고, 일하고, 그럼 어떻게 3분의 1이에요. 8시간.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잖아요. 그 나머지 8시간은 먹기도 하지만, 이제 먹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80년을 살아도 우리가 3분의 1이면 20몇 년인가요? 30몇 년, 20몇 년, 30년 다 안 되죠. 그럼 30년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나 가요? 제가 일생을 출가해 살았는데, 정말 몇 자국 못 왔어요. 질, 아까 얘기는 공정령지, 진공묘 자리 가는 게, 제가 좌선을 탁 하는 안에 탁 가가지고 근본에 딱 도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공정 합의해서 24시간 전체가 공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찍 심어가지고 여러 생을 닦아야 대승근기로 공부를 오래오래 이렇게 500생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500생을 닦았으니까 서원 안 세우면 얼마나 닦아야겠어요. 그래서 이 일찍이라는 거는 금생만이 아니고 다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생을 생각해서 자기의 마음을 탁 심하게 지나가기만 해도 안 돼요. 내가 이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심을 가지고 해서 공부를 한 근기자가 불능, 한 생각이 그런 사람도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이 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될 거예요. 대승 근기자면 불능 일념이 어찌 한갓 믿지 하니라. 대승근기를 가진 사람도 한 생각으로 반드시 바른 믿음으로 탁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나요? 그리고 한 생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다. 어찌? 한갓. 이것이 원래는 물이 두자예요, 물이. 한 물이 무슨 열었어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한 것이라는 또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한 것 믿지 아니하리요. 모든 분상에 다 갖고 있는데 일찍이 반야대지를 심은 대승 근기자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생정신을 할 수가 없다. 어찌 한 것 그렇게 일찍 심은 사람도 대승근기 아니면 한 생각으로 바른 믿음이 탁 나오기가 능하지 않, 능이 못하는데 어찌 한갓 믿지 아니하는 게 이걸 몇 생 전부터 심어서 공부를 해도 쉽게 아는데 한 생각이 딱 내서 아 이것이 이렇다 그렇게 어려운데 어찌 불신 믿지 않는 망에 바른 생각이 아닌 그런 마음을 심지 않고 아 그것이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못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할 거냐 이렇게 예, 큰 묘지 묘한 큰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드러난 능히 바른 믿음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대단히 어려운.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보면 작심삼일이기도 하지만 금생에도 가만히 보면 공부를 막 죽으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안 되면 나중에 아 내가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이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저는 또 금생 출가했지만 다음 해 또 출가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아 내가 그렇게 출가했는데 크게 얻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꼭 이렇게 하면 해야 되나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받은 믿음으로 오래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래 쭉쭉 간다는 것은 운동도 하다가 쉴 수도 있고 피아노도 치다 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의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어려서 피아노를 가르쳐요. 한 3, 4년 치다가 치기가 싫어. 엄마 나 치기 싫어. 그래도 해라 안 해. 다른 악기를 사줬어요. 또 다른 악기를 또 쳐. 그것도 한 3, 4년 해. 그게 또 안 해. 어머니가 막 하는 거 안 해. 또 나 엄마 저거 해주면 저거 잘할게. 또 악기를 3개를 사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0: 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우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플 때와 괴롭고 즐거울 때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니.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운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느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법계는 무형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게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대종사 선원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만은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즐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정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공공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풍부하여지게 되리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9장 법문입니다.
2: 육교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알리는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으로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냐.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해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3시 50분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여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여름의 첫 페이지가 열리니 세상의 초록들이 한결 더 거침없이 전진하는 느낌입니다. 이 눈부신 계절의 시작점에서 우리 마음도 사방으로 트인 일원상의 하늘처럼 투명하게 깨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법신불의 자비가 6월의 아침에 고루 뿌려지는 듯한 날,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성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날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중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의 정성을 올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6월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대종사님께서 새 교법으로 천명하시고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순국 선열들이 가장 소중한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 통일을 위해 합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아울러 지금의 세계는 물질 만능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정이 메마르고 사회는 계층 간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각종 산업의 발달로 인해 지구촌 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나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사오나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원불교의 개교정신에 바탕하여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 영육이 쌍전하고 내가 겸전한 결함없는 세상이 되도록 저희 모두 노력하겠사오니 큰 힘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원음방송도 라디오와 TV를 통해 대동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일원 교법을 널리 전파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며 영생을 통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슬픔과 아픔이 만사오니 어려움에 찬 인류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도 자리타와 공익정신으로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도덕을 살려내어 평화세상을 이루게 하옵시고 한반도는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 세계 인류의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기도에 동참한 기원인들의 가정가정마다에도 법신불 사은님의 가호와 은혜가 한량없게 하옵시며 온 가족이 건강한 심신으로 영겁의 회복을 닦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신봉 추가 없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청정주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 기연편 6장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 경상도에서 구도할 때 간혹 눈을 감으면 원만하신 용모의 큰 스승님과 고요한 해변의 풍경이 눈앞에 떠오르더니 대종사를 영산에서 만나 뵈오니 그때 떠오르던 그 어른이 대종사시오. 그 강산이 영산이더라.

중앙총부의 푸르름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회당 구정원 그리고 대각점 산책 겸 걸을 때마다 초기 교단의 풍경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즈음에 우리 스승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오가셨을까? 기원편 법문을 듣고 나면 초기 교단의 모습을 절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성지의 아침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정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론상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때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거나 나를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피하거나 등 돌린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살다 보면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를 외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더 잘해주려는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그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제초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은 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 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제7장 4대 강령. 4대 강령은 곧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모아 봉공이니, 정각 정행은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체받아서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체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내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불법 활용은 재례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 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모아 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 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제3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원불교 정전 교의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그리고 4대 강령 제3수행편 일상수행의 요법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78장 일상수행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하여야 가르치고 배우는 데 막힘이 없고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하여야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신법이 서로 건네어서 공부와 사업하는 데 일단의 힘을 이루게 되나니라. 이 창립 12년 기념식에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우리 회상 창립 12년 동안의 사업 보고와 성적 발표를 들으니 그에 대하여 느낀 바를 각기 말하여 보라 하시니 여러 제자가 이어나와 각자의 감상을 발표하는지라. 대종사 일일이 들으신 후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감상담이 대개 적절하기는 하나 아직도 한 가지 요지가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그를 말하여 주리라. 지금 이 법당 가운데는 나와 일찍이 상종되어 여러 해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늦게 상종되어 몇 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자연 선진과 후진의 별이 있게 되는 바 오늘 이 기념을 맞이하여 선진과 후진 사이에 서로 새로운 감사를 느끼고 새로운 깨침을 가지라는 말이니 후진들로 말하면 이 회상을 창립하느라고 아직 그다지 큰 애를 쓰지 아니하였건만은 입교하던 그날부터 미리 건설하여 놓은 기간과 제정하여 놓은 법으로 편안히 공부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선진들의 단심 혈성으로 분투 노력하여 놓은 덕이라. 만일 선진들이 없었다면 후진들이 그 무엇을 배우며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므로 후진들로서는 선진들에게 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나서 모든 선진들을 다 업어서라도 받들어 주어야 할 것이요. 또는 선진들로 말하면 시창 당초부터 가진 정성을 다하여 모든 법을 세우고 여러 가지 기간을 벌려놓았다 할지라도 후진들이 이와 같이 이어나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 교법을 숭상하며 이 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 해 겪어나온 고생의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며 이 기관, 이 교법이 어찌 영원한 세상에 유전하여 세세생생에 끊임없는 공덕이 드러나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선진들로서는 후진들에게 또한 늘 감사하고 반가운 생각이 나서 모든 후진들을 다 업어서라도 영접하여야 할 것이니 선진 후진이 다 이와 같은 생각을 영원히 가진다면 우리의 교훈도 한없이 융창하려니와 그대들의 공덕도 또한 한없이 유전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노라. 3. 대종사 서울에 행가하시니 여러 제자들이 와 배웠고 서로 말하되 우리 동문 형제는 인연이 지중하여 같은 지방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한 부처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되었으니 어찌 반갑지 아니하리요. 이는 실로 길이 갈리지 아니할 좋은 인연이라 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염려되노라. 반가운 것은 오늘날 그대들이 나의 앞에서 서로 화하고
즐겨하며 염려되는 것은 오늘날은 이와 같은 좋은 인연으로 서로 즐기나 이 좋은 가운데서 혹 낮은 인연이 되어질까 함이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이같이 좋은 가운데서 어찌 낮은 인연이 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써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여 서로 생각해준다는 것이 서로 원망을 주게 되고 서로 가르쳐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어떻게 하여야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내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 이 즐거움이 변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교단품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도반이어를 김민종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52.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화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당파와 친소에 초월할 것이요, 대하는 곳마다 진실한 정성을 다할 것이요, 질병, 재난, 애경 등의 그 인사를 잃지 말 것이요, 상하를 막론하고 공경이 대응하여 모든 교제에 결함이 없도록 할 것이니라. 53.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먼저 몸으로서 시범할 것이요, 동지들에게 권고하여 같이 법을 실행할 것이요, 항상 본부에 연락을 잘하고 지방 여인들과 의논을 잘할 것이니라. 54. 김창준이 부임할 때 글을 주시니, 도덕 제천지, 천지묵무원, 유인용길이, 유언유도화, 거지행기도, 종화대유통이라. 번역하면, 도덕이 천지에 있으나 천지는 말이 없고 사람이 그 이치를 쓰매 말도 있고 교화도 있나니, 동하나 정하나 그 도를 행하여 대종사의 교화를 크게 유통케 하라 하심이러라. 55. 서세인이 부임할 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사심없이 알뜰히하면 총부를 떠난다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남녀와 재정에 관한 일은 더욱 공명히 하며, 매사를 자신이 먼저 실천하여 대중이 스스로 따라오게 하라. 자신 공부를 한다 하여 공사에 등한한다면 전무 출신의 본분이 아니니, 공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되고 사업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 되어 둘이 아니게 하라. 교화는 덕화보다 더한 것이 없고 공부는 일심공부가 근본이 되나니, 밖으로 널리 덕을 베풀고 안으로 심력 얻는 데에 노력하면 자연히 천지와 합력이 되어 교화와 공부에 큰 힘이 되리라. 56.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루의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흥황하리라. 57.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신법이요 지도자의 덕이니, 지도자들은 은학 양선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서 대하면 인의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교사로서 대하면 진으로 바르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 응하여 능히 천하창생을 심화 기화로서 두루 교화하여야 하나니라.
58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권세 밑에는 원망과 위태함이 따른다 하였나니 종교도 그 법을 잘못 이용하여 어디에 의세하거나 세력을 부리고 보면 그 종교는 병들기 시작하나니라. 그런즉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세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추호라도 세력을 부리거나 교만하는 일이 없게 하며 자신들도 알미 있을수록 더욱 하심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여 영원히 병들지 않는 교단이 되게 하라. 성품 자리에는 원래 상화와 귀천의 차별이 없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공도편 52장에서 58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20장 교화단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45. 대산종사 성정철 영가의 발인식에서 설법하시기를 성산 은법형은 대종사님이 주세부리시고 이 회상이 대도 정법회상임을 깨닫고 두 마음 없이 출가를 단행하였나이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열반하는 그날까지 시인이는 고금을 일관하였고 경륜은 우주에 두루한 신법이었나이다. 대종사께 세세생생 시민을 찍으셨고 정산종사와 삼세 제불 재성과 모든 동지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셨으므로 그 도장은 수만 겁을 가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나이다. 성산종사여 재생의세 성불재중의 화신으로 시방일가 사생일신이 되고 이 회상 일원불 도량의 불탑신이 되었으니 길이길이 받들고 모시겠나이다. 46. 대산종사 김홍철 영가의 발인식에서 설법하시기를 형산 은법형은 출가 후 대종사를 모시고 청진하였고 8.15 광복과 한국전쟁의 혼란 중에도 성산종사와 함께 영산을 지켰나이다. 은법형께서 제2차 방언공사의 총책을 맡아 그 추진정신을 구인정신 제차 흥기로 표명하였기에 나는 사부도덕 선양무궁이라 화답하였고 정산종사께서 천난만난을 당하더라도 그곳에서 돌아오지 마라 하셨을 때 예 하고 대답한 그 마음으로 혈심혈성을 다하여 구인 선진들의 사무요한 정신을 재현하시었나이다. 은법형이시여 형산이라 형통하시고 형통하심이여 상하 좌우 사방 팔방으로 막힘이 없이 넓게 터져서 두루 통하고 화하며 바치고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고 중생을 제도

초월한 극락으로 즐게 하시고 마음을 쓰되 유물을 초월한 묘유로 마음을 쓰시고 임하되 생사를 초월한 열반으로 임하소서. 48. 대산종사 김태흡 스님의 열반을 당하여 법문을 보내시니 새 회상이 열리는 새벽머리에 개벽의 큰 불사에 큰 합력과 큰 불공을 하였으니 새 회상이 열려갈수록 그 불과가 한량 없을 것입니다. 우리 회상에서는 스님의 그 큰 공덕을 높이 기리기 위해 명예 대호법에 성스러운 법훈을 수여합니다. 영생을 통하여 불연과 법연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개송으로 영로를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영천영지 영보장생 건승불사 공덕무궁 자성청정 대원정각. 49. 대산종사 이운권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내가 올 줄 알았다. 일체 중생의 먹구름인 삼독오욕을 다 거두어 제도하라 하심에 옛 약조대로 서원을 올리고 신성을 바치며 출가하였고 그 씨앗이 심어져 가문에서 수없는 불보살이 이어나와 교단의 구석구석에서 창립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 고산 종사의 일생은 참으로 거룩한 성자의 생애였나이다. 고산 종사여 흰 구름 허공에 흩어지니 흰 구름 하늘이요 밝은 달 물에 잠기니 밝은 달빛 시내로다. 불조의 단적인 뜻을 알고자 하니 해가 가고 해가 오매 또 해가 지나더라. 50. 대산종사 유청사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청산 영가는 불연과 법연이 지중하여 큰 마음으로 왔다가 큰 마음으로 살고 큰 마음으로 갔으니 한 마음의 흔적이나 한 일의 그림자도 남기지 말고 본래 고요하고 맑으며 크고 밝은 자성에서 편히 쉬었다가 큰 마음 큰 인연으로 만날 것을 간절히 부탁하나이다. 51. 대산종사 이공주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구타원 종사께서는 부처님 문화에 수달장자같이 공자님 문화에 차공같이 이 회상 초창기에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하셨으니 이는 3000년 전 영산회상의 약조였나이다. 대구장보살 마살 구타원님 대종사님 법문 구비구비 수록한 필적 모든 사업 곳곳마다 끼치신 자취 정신 육신 물질 다 바친 전무출신 정신 하늘 구천 위에 솟고 솟고 땅 구장 밑에 길이 길이 영세 무궁 다시 영세 무궁해 닿고 무량복 쌓으셔서 복해 양족한 큰 불과 이루어서서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요가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런다고 했습니까? 이 자리를. 예. 태극 혹은 무극. 이렇게 태극, 무극. 요가에서는요. 자. 요가에서는 이 심체 자리죠. 이 심체 자리. 일원상 자리죠. 이 심체 자리. 태극, 무극. 이렇게 이제 요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태극, 무극이라고 했지만 또 그것은 결국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일원상의 일원상을 의미한다. 이 뜻이죠. 한다.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금 원문에요. 자연 또는 도라고 얘기했다. 자연. 그래서 그 무의자연이죠. 이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을 좀. 그 이제 앞에서 지금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자연 또는 도라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요,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는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는 자연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연인가 하면은 무의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 자체, 그걸 지금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 지금 대종경 3장에서 말씀하시는 자연은요,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이 자연은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자연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 자체, 그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자연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리고 그걸 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에서는요, 이 도가에서는, 성가에서는요, 이 짜들아, 인간의 말입니다. 애써갖고 노력하고 뭘 해갖고 시국, 이제 치국 병천하,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 이거 지금 모두 하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애써.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다 변하는 거예요. 자인의 도는 말이죠. 그냥 그 무의자인으로 지금 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말이죠. 뭐, 아, 봄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해갖고 봄이 옵니까? 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봄이 오는 것은요. 이게 자인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인간은 말입니다. 모두 저, 뭐, 봄이 뭐, 별것이나 되나요? 근데 그것을 말입니다.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위적인 거예요. 근데 도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놔둬도 봄은 그냥 오는 것이거든. 지절로 오는 것이지. 봄이 오라고 우리가 염원해 갖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근데 이 자연과 도를 뭐로 표현하신가 하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으로 표현했다. 나는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원문에요. 청정법신불. 예, 청정법신불. 그게 이제 이 삼신불 사상, 아까 내가 쓴 삼신불. 내가 어디 써놨는데, 법신이요. 예. 이 법신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 청정법신불이에요. 그 나는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나는 이런 쌍으로 표현을 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의 선천시대의 동양의 그 도를 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쌍의 진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 교육품 3장에서요. 이런 쌍의 진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좀,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우리 그 정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쌍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죠. 또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랬죠. 또 뭐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랬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나는 이런 쌍으로 표현을 했다. 표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 일원성이 말입니다. 일원성이에요. 그 이제 그 심체의 원형인데요. 이 일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체의 원형인데, 이 일원성 심체의 원형 따로 있고 형체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심체 속에, 아, 형체 속에 심체가 갈마 있죠. 그리고 심체는 뭐로 나타납니까? 형체로 나타나죠. 형체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무의자연 그랬죠. 무의자연의 도가 있는가 하면요, 그 도는 반드시 또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또 자연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봄이 오면 어떤 자연이 나타납니까? 옷 피고 새싹 돋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자연의 도는요 이렇게 지금 형체로 다 나타난다 이 말이죠. 봄은 그냥 봄이 아니에요. 또 현실적으로 볼 때 형체로 나타나는 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봄은 봄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봄이 봄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요 철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죠. 어, 우리 옷 입는 것도 안 그럽니까? 저도 지금 동복은 이렇게 입죠. 또 하복은 또 다르게 입죠. 그러니까 형체는 달라.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형체가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심체와 형체는 결국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닌 이 자리를 우리가 알 때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리 교리에 뒤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리에 뭔가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나타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쭉 이제 말씀을 지금 하셔가지고 뒤에 가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한가면, 종교라 이름하여,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원문의 말씀은 종교라 이름하여, 이런 그 이 진리를 세운 바가 없다면은, 이런 이치를 세운 바가 없다면은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다 그랬어요. 이런 이치를 세운 바가 없으면 사도다. 그게요, 종교는 말입니다, 하나의 종교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진리의 원체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원체를 밝혀주지 않는 종교는 그 뭔가 하면 삿된 종교예요. 삿된 종교로 전락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시는 이론상의 진리는 말입니다, 이런 그 이 사가 이렇게 예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삿된도에 떨어지게 되면은 말이죠, 그것은요 종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쓰고. 그래서요, 이게 뭔가 하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제가요 지금 이 강의하면서요 강조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제가 이 강의 많이 했죠? 강조 많이 했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지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하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세상의 이제 원체는 놔두고 심체 원리 이거는 놔두고 시대의 흐름에 그냥 따라간다?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가요. 아, 우리가 사람들 모여갖고 얘기하면 재밌고 좋잖아요. 재밌고 좋지만도 잘못하다가 보면은 어디로 흘러버린가 하면은요, 삿된 곳으로 흘러버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흐름 보면은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서 그냥 그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휩쓸려 가면은 뭐를 상실하는가 하면요, 자기 본래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뭔가 하면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이 우리들에게 와닿는다 하더라도 뭐를 항상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런 쌍 진리가 갖고 있는 그 심체 있잖아요. 진리의 원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요 떠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도 말이죠. 다 말이죠. 진리의 원체에 바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사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예요. 그러면 이 사도에 떨어진다 이 말은요 분위기 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삿된 곳으로 우리는 말이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현실적인 생활과 모습은요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없고 그게 이게 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건 이제 입니다. 그래서요 사도기 때문에 저 인원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 원문의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현실 생활과 연결 연락시키는 표준이다. 그래서 현실 생활과 연락을 연락이 돼야 돼요. 이 현실. 우리 지금 강의 마치고 딱 나가면은요, 이 강의 분위기가 온 또 다른 우리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을요. 현실은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말입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지금 변하는 거요. 계속 변화가 다가오는 거요. 그 변화가 다가올 때 그 변화에 끌려가면은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를 못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현실의 어떤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다 이 말이죠. 그 현장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이 이 말이죠. 항상 뭐와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요. 이 지금 이론상 우리가 교회본 3장을 공부하면서요. 이 현실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현실에 적응해 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유권작용을 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유권작용을 하는데 그 유권작용이 뭐로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론상의 진리가 유권작용에서 활용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현실과 연결될 때 현실은 좋은 현실이 되겠죠. 이것이 연결이 안 된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나쁜 곳으로 끌려가는 현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항상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유권을 작용할 때 현실 생활의 이론상의 진리를 활용하거라 하는 의미를 여기다 지금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실 생활을 연결하는 그런 표준이다. 우리 표준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이 모든 현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이 이론상의 진리를 표준 잡아가지고 그 현실을 우리가 꾸려나가자 이 말이죠. 운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 운용해 나가는 그 원체를 정전에서 어디서 밝혔습니까? 버버. 예, 버버.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죽한 것이며 지옥무상 것이로다. 그래서요 원불교를 잘 모르는 지금 우리 교무님의 부모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너 그 종교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너 그 종교는 원불교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삼각형을 하나 그리지만 너 여기다가 동그베이를 하나 치드래요. 또 여기다가 또 동그베이 하나 치드래요. 또 여기다가 동그베이 하나 치드래요. 둥글게.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안입이설신이 유권을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둥글게 하거라. 아 이거 모르는 양반이 이렇게 했지 멋지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현실 생활을 연결시켜야 돼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성경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음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음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5월에서 6월로 그저 달력 한 장 넘어갔을 뿐인데 연한 초록의 봄에서 짙은 푸름의 여름으로 확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는 점점 길어져서 이 시간에도 이미 밖은 환하고요.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걸음엔 가시지 않은 아스팔트의 열기가 묻어나는데요. 계절이 깊어진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어느새 6월 그리고 어느덧 여름이에요. 지치기 쉬운 때인 만큼 좀 더 자주 나를 살피고 아끼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이겨내볼까요? 6월 2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광고하기 좋-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의 둘째 날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늘 첫 곡 김아름 여름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오, 오늘 비 소식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제 기름을 넣고 세차를 안 했는데 이 서울 지역은 비 올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네요. 곳에 따라서 비 오는 지역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오늘 아침 풍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쨍하더라고요. 오늘 또 30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곳들도 많다고 하고 이제 정말 여름이로구나 싶은데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체력관리 아니겠습니까? 더울수록 몸도 건강하게 또 마음도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의 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보내주세요. 2부에 생하니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늘 배송받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보내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저희에게 언제 배송해도 되는지 꼭 짚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배송을 신청하신 날 저희가 들려드려야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4부,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역시 놓치지 마셔야죠. 오늘 아침 여러분을 나를 웃음짓게 만든 소소한 행복과 감사의 순간은 무엇인지 특가정의 마음껏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역시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5849님이 그러게요. 진짜 여름 느낌 물씬 풍기네요. 하하하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엔 좀 서늘하다 싶었는데 아 이제 완전 여름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진짜 며칠 사이에 완전 풍경과 그 날의 기운과 공기의 향기와 느낌과 이런 게 싹 바뀌었어요. 이 정말 여름 느낌이 물씬이더라고요. 4156님, 작년엔 복다리물 안 챙기고 넘어가서 그런가 여름 나기가 유난히 힘들더라고요. 올해는 꼭 든든한 보양식 먹고 건강하게 이겨내야겠습니다. 연아 씨도 특가정 가족분들도 여름 잘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뭐 해라 하는 거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156님, 올해는 우리 놓치지 말고 잘 챙겨서 건강하게 보내봐요. 노 리플라이 타로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하나

0: No reply 타루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9분 18초 지나고 있어요. 0394 뒷번호 쓰시는 분이 광주예요. 지금 비가 엄청 오네요. 요즘 모내기철이라 단비네요. 밖은 시원한데 안은 후덥지근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주셨고요. 신복수님은 부산은 비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3942님은 화성이고 여기는 비 소식 없이 해님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곳곳의 날씨가 진짜 변화무쌍하네요. 어디에 계시든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파의 노래입니다. Rich Man.
1: My mom said to me, find someone who can give you everything. And I said, mom, I already have everything. I am a rich man. I am a rich man.
2: I am a rich man.
3: I don't care myself.
2: I am a rich man.
3: I don't care myself.
2: I am a rich man.
3: And my only experiment I have.

에스파의 리치맨, 코르티스의 레드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소수빈입니다. My Favorite Part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큐.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Yeah, this is for you.

2253님 듣고 계신가요? 신청하신 노래 휘성의 7데이즈로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253님께서 안녕하세요 은하님. 요즘 가족끼리 다녀올 해외여행을 혼자 준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한 여행이 아닌 부모님을 위한 여행이지만 부모님의 취향을 하나하나 반영하며 준비하는 시간도 제게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부디 부모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여행이 되길, 행복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아님 오늘도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 오삼님 진짜 너무 마음이 예쁘시네요. 이게 사실 혼자 막 이렇게 준비하는 거 스트레스다, 너무 뭐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기분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즐거워하실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더 즐거운, 이런 게 진짜 내 행복을 내 스스로 만드는 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준비하신 여행이니까 부모님도 분명히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 하실 것 같은데요.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언제 출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발하실 때 그리고 다녀오셔서도 저희에게 신나게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123아빠님이 김제 하늘은 흐려요. 선선하고요. 막둥이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아침밥 챙겨 먹이고 출발하기 전에 출석. 잘하길 바라 막둥. 집 앞동에 느티나 봅니다. 여름이라 푸르딩딩.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늘이 돼주고 있어요. 푸르른 마음 이쁘다잉 하시면서, 오 진짜 제대로 그늘이 되어줄 법한 어마어마하게 큰 느티나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야, 너무 고맙네요. 어르신들이 덕분에 아래에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바람 쐬며 쉬실 수 있겠는데요.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푸르른 사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에이프릴의 파랑새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증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JU 고객님께서 출근하려고 나섰는데 비가 오고 있네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우산이 안 보여요. 며칠 전에 비 왔을 때 어디에 깜빡 두고 내렸나 봐요. 유유 라며 신청하신 조성모 잃어버린 우산 양수경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이유 고객님 신청곡 왔

0: 착해서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1: 제이윤님의 신청곡 세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제이윤님 우산 찾으셨길 바라요. 신세경 여름날의 블루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3부 준비해서 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엄정화 Call My Name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3부에는 부담없이 가볍게 수다 떨어 보는 시간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의 풍경을 주제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그런 풍경들이 있죠. 잖아요. 여름, 나의 여름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여름의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의 풍경은 어떤 건지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6777님께서 저희 집은 걱정 가득한 아침이에요. 오늘 놀이공원 가는 날인데 먹구름이 점점점. 저희 딸 제발 그냥 지나가라며 기도 중입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근데 놀이공원 갈 때 너무 화창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쨍하면 덥고 그러니까 지금 딱 먹구름 살짝 끼어있는 선선한 상태로 끝까지 비 없이 잘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0845님, 낮에는 좀 더울 때도 있지만 6월이라 그런가 저는 벌써 여름인가 싶은데 초반에 챙겨 먹는 여름 보양식으로 건강하게 여름나기 이야기하셨듯 미리 여름 노래도 들어두며 여름 맞이를 준비해야겠네요. 하하하 하시며 이 노래 골라주셨습니다. 차태현 서머스토리 전해드리고 오늘의 특가정 반상회 시작해볼게요.

0: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장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장반상회 TMI 대잔치.
1: 어머어머어머, 자기 정말 시원해 보인다. 그래그래, 여름에는 이런 쨍한 색깔이 예뻐 보인다니까. 나도 여름 옷은 특히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렇게 진한 컬러들이 아주 자꾸 손이 가더라고. 그래서 빨래를 널어놓으면 그냥 아주 알록달록한 게 햇볕이 쫙 내리쬐 때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 뭐야, 꼭 그 해수욕장에 파라솔 펴놓은 것 같다니까. 아우 아우, 여름에는 그래 또 이런 맛이 있지. 자기들은 그 여름 하면 딱 생각나는 뭐 그런 거 없어? 너무 더운 거는 좀 별로지만 그래도 여름에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랑 풍경이 또 좋지 않겠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름의 한 컷은 어떤 모습인지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얘기 좀 해줘. 자, 이 시원한 커피도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 한 잔씩들 들면서 생각 좀 해볼까나.

특허장 반성의 TMI 대잔치. 오늘은 여름 하면 떠오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의 풍경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풍경은 어떤 장면이실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처진 축.

0: 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깨운.

이정석 여름날의 추억 전해드렸고요. 3부에서 산이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슬로우지운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특가장 반상회 TMI 대잔치. 내가 좋아하는 여름 풍경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3412님께서 여름 하면 생각나는 풍경은 낮에 일하고 세차 먹으면서 수박 한 조각 하는 거예요. 아, 그쵸. 어머니랑 함께 김제에서 고추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안 내려서 걱정인데 시원하게 비가 내려서 고추 농사도 잘 되고 시원한 수박도 맛있게 먹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더운 데서 일 싹 하시다가 그늘에서 새참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7943님 여름 풍경은 물놀이 아닌가요? 시원한 계곡에 가서 토종닭 백숙도 먹고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물장구 치면서 식구들과 함께 휴가 보내는 시간이 행복의 시간 아닌가 싶어요. 행복 뭐 별거 있나요? 무더운 여름이어도 함께 같은 공간에서 보내면 되는 거죠. 올해도 시원한 지리산 계곡 가고 싶네요. 0227님 여름이 되면 어릴 적에 할머니 댁 대청마루에 누워서 매미 소리 듣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가 붙여주시던 부채바람은 선풍기 바람보다 더 시원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할머니가 등 긁어주던 손길까지 더하면 어느덧 잠이 솔솔 오던 여유롭던 어린 시절의 여름날이 생각납니다. 완벽한 여름방학 풍경이네요. 1087 뒷번호 쓰시는 분, 아이들 데리고 개울가 찾아가서 텐트 치고 물가에서 놀다가 고기와 수박으로 배불리 먹었던 기억. 여름날의 추억이죠. 뒷번호 8786님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야장이죠. 아우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진짜 후덥지근한 그 온도와 습도 그리고 분위기, 거기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캬,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해주셨고요. 0653 뒷번호 쓰시는 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 풍경은 아주 아주 쨍쨍한 햇볕이 나무 그늘 사이로 내리쬐는 모습이에요. 하, 거기에 매미 소리는 덤이죠.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진짜 뭔가 찢어질 듯한 매미 소리가 정말 세상을 뒤덮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0937님 어릴 때 생각나네요. 더위에 축 처진 상태로 겨우겨우 눈을 뜨면 엄마가 토마토와 얼음을 막 갈아서 입에 대주셨던 기억이, 하하, 저 기억 속 잊을 수 없는 여름의 풍경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름의 풍경, 여름의 기억, 내가 좋아하는 여름 풍경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늘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향돈이와 대준입니다. 봄에 내기엔 늦었고 여름에 내기엔 좀 이른 노래.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7166 쓰시는 분, 주말에 사전 투표를 했더니 오늘이 꼭 금요일 같은 느낌이네요. 하하. 내일은 뭘 할까 즐거운 고민을 하며 출근 중.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뒷번호 4069 쓰시는 분, 오늘 퇴근하고 영화 보고 들어가려고요. 평일 데이트는 오랜만이라 설렙니다. 뒷번호 8125 쓰시는 분,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는 저를 위해서 아내가 아침부터 쿨토시에 차가운 머플러까지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해놨네요. 아내도 출근 준비에 애들 등원시키려면 바쁠 텐데 저까지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의 행복한 순간들, 감사한 순간들을 함께 공유해 봤고요. 앰버의 Shake the Breath, 아이콘의 리듬타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래 맞아 이런 순간들도 진짜 행복한 순간들이지 맞다 맞다 이렇게 누군가 날 챙겨주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런 순간들이 진짜 감사한 순간들이지 여러분 덕분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도 여러분의 이런 행복한 순간들 4부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 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이해준 다시 와주라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늘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관찰하는 세상이라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내 행복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라는 줄자를 들고서 말이죠. 50만 있어도 행복이라 말할 수 있고 100을 가져도 덜 행복할 수 있는 건데 남들의 삶에 빗대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상대적인 초라함도 느끼고 그러진 않습니까? 주로 작아지는 마음이라는 게 문제겠죠. 그 줄자 옳지 않습니다. 당장 내려놓으시고요. 나는 나일 뿐이라는 생각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노래 하나 추억들. 그래서 오늘 첫 곡입니다. 이승환 나는 나일 뿐.